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내보신안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의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철룡 황제 하면은

0: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요. 그리고 17명이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악요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악요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대해서 좀 문의를 답변합니다.
0: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작습니다. 작고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뭐냐합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0: 잘 수 있는 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화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화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도졌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서 끝났답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0: 지금 떠나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1: 예, 예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0: 지금 선생님 떠의 지금 기준이 먹다 지금 떠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1: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이.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니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 니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닭갈치를 한단 말입니다.
1: 네.
3: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약이?
1: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3: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개인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콩팥에 대한 답을 봅니다.
1: 네.
4: 유령병에는 이 걸린 곳이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1: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 젖들고. 위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4: 알아서 좀 받아봐라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쇄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한 가지입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0: 배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주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이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제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폐 나쁘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뇌조직 위축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 시찰 때 남긴 간곡한 당부는 등대마냥 방향을 가르쳐 주었고 습근병 총서기의 친절한 배려는 우리에게 희망의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고서 오늘은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구나 가수가 부른 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해란 강반은 해해년년 황금 물결 넘실거리고 장백산 아래 날따라 색이상 날아치는 연변입니다. 천리변강 곳곳마다 민족 단결꽃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새 연변의 꿈을 이뤄가는 자랑찬 연변의 모습을 기대하며 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그 사랑 그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너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더 밝은 내일을 꿈꾸며 희망차게 뻗어나가는 새 연변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고향을 생각하면 추억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노래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산과물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꽃펴가고 있습니다.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류형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천혜의 거장 연변은 살기 좋은 거장, 행복의 거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풍경마다 아름답고 먹는 음식마다 정겹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연변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들으시겠는데요. 전통민요 쾌신아 칭칭나네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가요에는 낙천적이면서 활기찬 기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맹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오늘은 희망찬 연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함께 했는데요. 부강 발전할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국약 펑스빵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대 활동도 이제 8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트로 나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세트라는 거는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두 곽이 나간다 이 뜻입니다. 두 곽이가 처방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내는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고 하나는 전문 그 골수를 보충해주고 피를 보충해주고 연골을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 합해서 한 개 세트라고 말하는데 그럼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릴까나 12세트 가게 되죠.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24곽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약을 조합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질병 치료할 때는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면 예, 효과가 더 좋다 그 뜻입니다. 순시치료

부작용을 많이 들어주고 엄청 좋죠. 예,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8세트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특히 오늘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8세트에 12세트를 더 드리거나 20세트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세트 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예, 21세트 가게 되죠.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42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4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2세트인 18세트를 더 드리고 여기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침 놓는 것도 다 원칙에 따라서 놓습니다. 네, 이런 더운 날 계절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사람이 기 많이 빠지기 때문에 침을 자주 맞으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잘로 다 못에다 드리지 않습니까? 엄청 환자분들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병 보이기 쉽다, 그 다음에 저한테 자문하기 쉽다, 상담하기 쉽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원래 기차역전 라호호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로 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야 됩니다. 우리 환자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 되죠. 그래서 288-0018번 예, 전화치게 되면 우리 그 시간을 다 안배해 줍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꼭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대 서적에 유명한 그 약 처방 몽땅 그 수록된 그 책이가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약은 상한론이라는 게 모릅니다. 어제 말하면 이 현대 약은 그저 사람이 염증, 병독 이런 작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실은 염증, 병독이라는 거는 모종의 이런 암력을 통해서 오는 게기 때문에 그 주위의 환경을 개변하지 않은 이상은 염증, 병독, 그 당시 별로 소염제라면 써가지고 병독을 없애는 약이라면 써가지고 치료할 수, 없앨 수는 있지만 환경을 개변하지 않은 이상 또 염증이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술까지 할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진단이가 중요합니다. 인천에 120여 가지 질병은 몽땅 몸속에 풍한습을인해서 오는 겁니다. 풍한습에서 제일 첫자리를 차지한 게 뭔가? 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기가 몸속에 들이챘다. 이렇게 되면 예, 일단 관절이 아파나고 소화계통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소화계통 질병 많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실해지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먹긴 영 잘 먹습니다. 근데 몸은 영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게 그 위장도 거기에 한기 있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도라는 거는 소화계통이가 영 범위 넓습니다. 담낭, 간, 그다음 비위, 그다음 소장, 대장, 예, 이게 몽땅 소화계통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 소장 그쪽에 한기 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래전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소변 작고 또 이런 저기람 생기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먹기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면 막 올리미는데 예, 이런 분들 몽땅 한기 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콩팥이 이런 계통의 질병은 소비의 자전거. 네, 마지막에 이 한기가 너무 세게 되면 예, 우리 콩팥의 양을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요독증까지 올 수 있죠. 예, 그리고 폐계통. 이거는 제일 먼저 침입하는 겁니다.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모든 이런 피부병은 폐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폐주 비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철에 상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덥다고 소리 한기가 아예 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콩털 바람이라면 자꾸 맞는 게죠. 그리고 또 평상시 막 덥게 되면 냉면이라면 먹어대죠. 그 다음 빙전한 물이랑 꿀뚝꿀뚝 마시죠. 음료수랑 마시죠.

0: 그 다음 빙전한 맥주란 말이죠. 이게 멍땅 한기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짧은 시간에 이런 한기는 좀 휴식하고 그 다음에 취한 상한하는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되면 좀 개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부스방에 한 반년가량 썼습니다.
0: 네.
2: 예. 그 쓰기 전에 목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예.
0: 네.
2: 밥 먹어도 개끼고, 물 마셔도 개끼고, 갑상선 때문에, 목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바쁩니다.
0: 어.
2: 예. 허리 다리가 아픈데다가, 예. 아랫다리 세게 붓기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머리 아프고 입이 쓰고 그리고 입이 마르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해놔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예. 끌거리도 항상 달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새벽 설사 심한 데다가 여실금까지 있어서 밤잠 편안히 자지 못합니다.
0: 그렇지. 예.
2: 그래.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뭐야 부스빵 듣고에
0: 네.
2: 좀 먹어봤는데 개끼는 증상이 없어지고 목이 불어나는 것도 들어가서 숨이 아이쳐서 좋습니다.
0: 네.
2: 예. 새벽 설사 이제는 아야 합니다.
0: 아.
2: 예. 여실금도 선생님 친구하고 결합해서 치료하니까 인천 나갔습니다.
0: 네.
2: 예. 그전에는 지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지저귀를 벗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더 큰 효과를 봤죠. 예.
2: 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도 영 할까 봐서 숨겨 네. 오르는 것도 맥이 크게 아이듭니다.
0: 네.
2: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예전만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2: 이 풍습방이 오장육부 공작한 시간에 따라서 제정된 약을 보충해 그런지
0: 네.
2: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빠릅니다.
0: 네, 그게 영 중요합니다.
2: 네. 네.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12세트 더 사자고 그랬다.
0: 어? 이번에 우대 활동 이제 8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12세트 제일 좋습니다. 18세트를 네. 더 드리고 또 침 또 예. 12번 놔드리고 예.
2: 예.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는 지금 이 풍습방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0: 네.
3: 예. 저는 여전히는 위가 항상 이렇게 차갑고 아프고 해가지고 팔다리도 이 그냥 시클고 이 반먹이가 계속 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0: 네.
3: 예,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0: 네.
3: 예, 경상적으로 이래 놓고 보면 이 식물이 막 나오고 올림인다면 이 정말 이 엄청 바쁘고 막 겨우작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0: 네, 어머는 저기 심했지 않습니까?
3: 예, 예 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서 이 그렇게 될까 그러면 이 기억력이라는 게 진짜 뭐 엉망입니다, 정말.
0: 아, 예.
3: 내 기억력이라는 게 남지 않단 말입니다. 그 금방 내가 뭐 하다구슬이 기억했던 일주든가. 그 다음에 생각이 돌지 않습니다. 백 돌아서면. 내가 이제 뭐 하자고 내 그랬던가, 이래면서 항상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 집 가는 길도 항상 밖에 나왔다는 게.
0: 네.
3: 이게 없습니다.
0: 어.
3: 어느 길인 것도 모르고 예, 여길 댕기고 저기 갔다 왔다 이래면서.
0: 예.
3: 어떤 때는 제 집도 찾지 못하고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런 예. 게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예.
3: 그래 내가 또 층계로 이래 우리 층집이 5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3: 층 올라가자면은 이게 오르고 내는 것도 진짜

0: 당신 힘들단 말입니다.
1: 숨이 차시.
0: 숨이 차고 뭐 이래. 예. 예, 이번에 이 풍습방 이 야구에 살 때 쓰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화도 좀 잘 되고.
1: 네.
0: 예. 이왕년에 이 식후물이 막 올라오고, 예. 관절도 좀 많이 유난해졌습니다.
1: 네.
0: 예, 아프던 게, 예. 그리고 경력도 조금 돌아서고, 예. 정말 야기간에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예. 예, 이 풍습방이 다 다방면으로 예, 다 좋단 말입니다. 보니까니.
1: 그렇지.
0: 보니까니 온몸이가 조금 좀 훈훈해지면서 유날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생각, 예. 관절이 심하고 심장이 나쁘던데도 예, 진짜 이게 많이 이래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이 있다니까니.
1: 네.
0: 저도 이 친구하고 결합하면서리 조금 이 약도 더 지금 쓸까 합니다. 그냥.
1: 결합하면 예. 14세트 좋습니다. 그러면 24세트를 더 드릴까나이 몽땅 40세트 예. 가게 되죠. 그러면 예예. 약곽을 따지게 되면 80곽까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40곽씩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또 침도 그래. 24번 놔드릴까나 한 사람 12번씩 또 침 맞을 수 있죠.
0: 그러면 좋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2880018번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오랜만입니다.
1: 네.
3: 전번에 이렇게 한동안 저기 선생님이 이 광고를 듣고서 네. 약을 싸 먹었댔습니다.
1: 네.
3: 이제 먹고 보니까 예. 확실히 그 설명서에 쓴 것처럼 풍습방은 죽은 신경을 통하게 하고 통증에 치료가 많고 입이 마르고 마비되고 깊은 곳이 한길 뽑아낸다는 이 설명서와 정말 맞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내 옛날을 놓고 보면 원래 저에게나 이 풍습방 병을 앓은 지 오랍니다. 10년도 더 됩니다.
1: 네.
3: 그생을 깎고도 항상 다리 붓고 무릎이도 저 부서 있고에 예, 관절마다 다 아픈다. 손이래 손가락이라는 거는 정말 예, 다 삐뚤어지고 이렇게 마디마디 불어나니까 예, 무엇이게나 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저 수도 짓기도 바쁘고 채소 써서 물건 들기도 손이 아파서 들지 못한다. 예.
1: 네.
3: 이래 보고서 뒷잔등이를 항상 물을 채워안고 잠으로 깨어앉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춥다는 게 이게 일이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재어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무슨 심율이 제대로 뛰는지 지내 뛰는지도 분간하기 바쁘게 영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 약은 그래 어떤 한 8년 넘었었습니다.
1: 네.
3: 그러고 나니까 예? 점차 효과를 가져온 게 어느 정말 많이 효과 가져왔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예, 채소 잘라나가서 조금이라도 어느 들고 올 수 있고 예.
1: 네.
3: 그다음에 이 심율이 막 68까지 어느 제대로 되고 예. 그다음에 무슨 저기나 이 무릎이 아프던 것도 많이 나서도단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가다도 또 한참씩 앉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많이 나서지고 예. 잠으로 깨어있는 것 같았던 것도 이게 많이 나가졌단 말입니다.
1: 네.
3: 난 좀 이런 기회에 정말 계속해서 선생님 약을 지금 오늘 더 써보자고 소리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1: 네. 우대 활동도 이제 8회밖에 예. 남지 않았습니다.
3: 예.
1: 빨리 써드리세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예. 이런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한기 자꾸 침입한다 할 때는 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런 오장육부가 그 다음에 손상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파나는 거는 이런 한기가 직접 들어가가지고서리 관절 주위에 있는 혈액순환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1: 네.
4: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예. 저는 예, 봉수빵 쓰는 환자입니다. 네. 이제 한 5개월째 쓰고 나니까 효과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기뻐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1: 예, 예. 맞지요. 예.
4: 예. 이전에는 손발이 열이 나고 눈꺼풀이 자꾸 뛰면서 팔다리 굽고 대난다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바빴습니다.
1: 아, 예.
4: 예. 입안은 항상 말라있고
1: 네.
4: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잠들자면 귀에서 기타 소리 나고
1: 네.
4: 잠들 수 없었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겨우 좀 잠들어서 자고 깨난다면 그 제 시간이 못 깨나고 그러면 깨보면 잔더리가 도둑담이 뒷잔등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거 좀 한번 믿어보자고 소리는 이 풍수빵을 이제 5달째 쓰니까나 완전히 뚜렷하게 효과 난다.
1: 네.
4: 눈꺼풀도 아예 뛰고 입도 아예 마르고 팔다리 많이 유연해져서 바깥에 나가 걸어도 환자인 거 모른다.
1: 네.
4: 예. 예. 귀에서 소리도 안 나서 그런 대로 서너 시간씩 잘 수 있으니까나 너무 정신이 남깁니다.
1: 네. 예.
4: 이제는 허리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4: 가슴도 편안해져서 예, 잠잘 때 도둑땀도 흘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정말 이 풍수빵이라는 약이 순치 치료법이 도리 맞습니다.
1: 도리 맞죠. 예.
4: 예. 예, 예. 때문에 이 활동이 이번에 12세트를 사면
1: 18세트를 더 드리죠. 예.
4: 아니, 침무 맞는.
1: 침 12번 놔드립니다. 예.
4: 예, 그러면, 예, 그 활동에 꼭 참가해서.
1: 네.
4: 그래서 침무 겸해야 좋겠습니다.
1: 네, 좋죠. 예.
4: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좀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고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예. 지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4: 알았습니다.
1: 예.
4: 그럼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4: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관절 부위에 혈액 순환이 안 된다. 한기 끼게 되면 이 혈관 혈액 순환이 도랑물에다 비교해라 말입니다. 도랑물이 겨울철 되게 되면 다 얼어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만한시 혈액이가 기름처럼 끈적끈적하다. 우리 보게 되면 물이라도 그렇습니다. 물이 얼어든다면은 그게 흘러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 주위 한기 깼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저리 그 다음에 사지 이런 관절을 아마 아파나기 시작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도 풍수빵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5: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허리 협착증이 와서 숱한 약을 써보고 친구도 많이 해보고 온 데 다니면서는 부침도 맞아보고 했습니다.
1: 네.
5: 부침 맞았는데 예, 그 허물이 진데 예, 허물이 지금 다리 그냥 안 생기고 제가 그냥 돌아앉고 있습니다.
1: 네.
5: 이렇게 고생하다 방송에서 풍수빵 약을 이런 병을 치료한다니까나 싸서 썼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5: 그리고 선생님 친구를 같이 하고 이 약을 같이 결합했었는데 어제는 제대로 저는 잘 걷습니다.
1: 네.
5: 그리고 위도 아주 좋았는데 위도 많이 좋아지고 온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그래 내 이 약 쓰고 기적같이 관절이 좋아진 거 보고서는 저희 동생도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5: 동풍이 와서 온 데 다니면서 약도 많이 쓰고 해도 잘 낫지 않고 해서 영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1: 네.
5: 그래 내 이 약 써보고 좋으니까 나 동생을 이 약을 써보게 두 달 반 먹기 갖다 주었습니다.
1: 네.
5: 두 달 반 먹는데 효과 너무 좋답니다.
1: 네.
5: 예, 좀 나중에 많이 알린답니다.
1: 네.
5: 그래 이렇게 효과 너무 좋으니까 나 이 약을 처음 써본다면서는 이 약을 효과 좋아서 우대 좋을 때 이 약을 많이 써서 배달해달랍니다.
1: 네. 우대 활도 이제 8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예.
1: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한기라는 거는 예, 무겁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말로는 샤천 예. 그래, 우선 우리 열이라는 건 우울로 올라가는 법이

0: 있습니다. 우리 매치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치불 그 옆팔을 만지게 되면 그리 따갑지 않은데 매치불 위에다 손 대보시죠. 소위 저리 됩니다. 촛불도 한 가지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열이란 건 다 올라 올라갑니다. 그럼 일단 아래 한기 깼다 할 때 아래에 이런 열기는 다 어디로 가는가? 올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쌍쌍러샤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거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근원은 어디면서 찾아야 되는가? 이 한기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를 빼버린다. 전통적인 이런 치료 방법은 그저 더운 약재를 콱 엮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이런 처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한 겁니다. 대구 더운 약재 쓰게 되면 우리 위의 열은 똑같은데 목이 점점 더 말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뭔가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낼 때면 꼭 명문혈에다 불어 달아줘야 됩니다. 이 명문혈을 불어 달아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지금 농촌의 집이 올해 이렇게 비와뒀지 않습니까? 비와뒀는데 내가 불쇠로 농촌집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아니 뭐입니까? 한기, 습기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거기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만 시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부스게 내려가서 불을 떼줘야 되죠. 그런데 이 불을 떼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체 내에 양기가 충족한가 아니 충족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불이가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고 간을 도와준 약을 대량적으로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어디 그런가? 우리 간이란 거는 오행학에서 나무 목재에 속하는 겁니다. 불에다 나무를 많이 놓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런데 반면에 뿌리가 너무 약하다 할 때 나무를 콱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뿌리 푹 꺼집니다. 그래서 뭐 해줘야 되는가? 꼭 지창우, 지사우 이야기 들어가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불을 타오르게 때 거기서 대고 불을 타오른다. 부수께는 어디에 있는가? 부수께는 우리 명문혈이죠. 명문혈이란 게 요추 두 번째 마디 아래입니다. 그 혈점에다 그 혈점으로 들어가는 그 경락으로 들어가는 약재는 이 우토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중이들이 우토를 아있습니다. 또 이런 약방이란 건 파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창우, 지사우 이것이 들어가서 이 명문혈에다 불을 떼줍니다. 그 다음에 16가지 이런 간을 도와준 약재가 쫙 들어갈까나 깊은 곳을 콱 덮여줄까나 깊은 곳에 있던 한기가 거슬러 팍 나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한 방면에는 구수이부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수이부라는 거는 뼈가 부서졌을 때 보충해준 약이다 해서 구수이부를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약재죠. 그래서 이 구수이부하고 또 지우로우청공, 이 지우로우청공 두 가지가 결합하게 되면 로우청공이라는 거는 피를 보충해주고 지혈통도 피를 보충해주고 또 비위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뼈의 골수를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면서 연골을 수복해주죠. 소화계통에 이런 한기 깼다. 여름철에 우리 수박이란 빙전한 거 먹거나 그 다음 빙전한 음료라면 냉면이란 먹거나 비위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한기 콱 들어차죠. 그럼 배가 짱이 나고 설사하게 되고 메스껍고 또 소화불량한 게 자꾸 뭐 먹게 되면 소화해야 됩니다. 내려야 갑니다. 적이 또 있어가지고 이럴 때 위장염이라면 생긴 분들 숙지란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지휘통은 천연적인 소염제입니다. 지루청롱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룸장통변 대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공능이 있죠. 그 다음 곰팥이 방면에 한기 깼다 하게 되면 밤섭이 많이 생깁니다. 허리다리가 쏴내나고 나른해나고 차갑고 손발이 차고 여성분들은 꿍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월경불순 통증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 또 지루청롱하고 지창우 이 약재가 들어가서 이게 곰팥의 양기를 찾아줘 주면서 이 한기를 내보내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 동장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전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의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진작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장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장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0: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끝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도 주황종대를 따라 이 다리에 올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면서 긴 진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1: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홍군이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다리를 둘러보며 모태똥이 감탄을 했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공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사나운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듯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듯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

얘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 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 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위원동지, 유참모정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장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이럴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보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선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총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지. 내 보기에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수놓듯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닮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따라 배워야지. 어? 황소도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루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누백승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죽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승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호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승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승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참모장 동지, 말을 보니까 9살이나 10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승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누백승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갔다. 부루말은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류백승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를 잡지도 않았다. 남의 마음을 사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일도 없었고 고리를 내세워 남을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요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다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넸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죠.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은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요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분의 1짜리 준이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이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종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저기 정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이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이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장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렸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쳐다가는 준이 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성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는 지도를 가방에 놓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서둘러 떠났다. 노백성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야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요백승은 말이 한참 푸르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한동정 네타는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선은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곧 심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작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쏘아붙였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싸움은 싱겁도록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정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료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 이제는 눈 좀 부...

있어도 되겠군. 한동정은 황소가 몰아태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차례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

0: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원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에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복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림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림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 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구조구호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 여러민족 대중의

0: 지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 거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临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고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동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동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표구역 사업내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0: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조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결시 람천 구조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감염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련속 작업 끝에 약 5,000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 참호단 관할구역 려경열차 운행이 질서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경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경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주의 8일 44편, 주의 8일 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0: 진보 촉진법 해독.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영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5: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을

0: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1: GL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GAMP는 뇌세포와 심장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의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진행하는 특선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이미 그 CAMP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충분하게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간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되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험 넣고 시간적인 국한성을 얼마 쓰고 꼭 뭐 못 쓴다는 이런 규정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698원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이제 또 898원으로 그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 통하는 가운데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 시장에서 인기 제품으로 곰팥을 관리하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명서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안악과 관련 있죠. 쉽게 실명하는 안과질병, 황반변성, 주약에 역시 쉽게 실명하는 안과질병에 속하게 되고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당망증이라든지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어떤 신일어로 넉달 썼습니다.
0: 아, 좋은 예. 제품이죠. 예.
2: 예, 영 좋습니다. 예, 우리 아저씨 한날 밤에 소변을 대여섯 번 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님 얘기 없이 재고 나가고,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래 떴습니다. 근데 이 신일어로 쓴 다음에 어떤 한날 밤에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것도 세게 많이 봐야 두 번밖에 안 볼까요? 어떤 동사를 거의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굴고 또 맥이 영 없어서 예 그냥 사파에 자꾸 누워만 있었습니다. 게나가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예 그랬는데 이거 잡순 다음에 우선 예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예 맥이 그렇게 없던 게 이게 예 맥이 좀 나고 예 그리고 원래 위랑용 나빠서 식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 세신이로가 예, 간을 잘 도와줬대다. 예.
0: 그렇죠.
2: 단남도 예, 예. 도와주고 예.
0: 오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 예.
0: 곰팥을 중심으로 해서
2: 그 단막약을 예.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리장켈하고 예. 지구포로 그래야 옆구리가 폈는데 이것은 남의 단막도 치료돼서 진해 신기해서 용서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우리 올케터에 버스에 딱 앉았는데 딱 거의 앉았는데 소변이 지절로 주르르 나요. 그래 사람이 챔피세 두고 변했단다. 바지 다 젖어서 신이까지 젖었단다. 그래서 그 다음 딴데에서 때깡 내려서 가다도 목적지를 못 가고 수두 타고 집으로 데려왔단다. 아, 이 콩팥이네 지네 나쁘다며 내가 그랬대다.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아이 세신이를 써봐라며.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전인 박사의 학원을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특히 도와주는 제가 예, 이제 항상 예, 뭐 어디가 어떻게 돼서 어디 어지럽고 예, 귀에서도 전기 소리 나고 그리고 예, 미래가 어떻게 돼서 낮에기도 뭐 예, 막 넘어있기 싶고 정신이 내 뭐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이거 쓴다면 이중선도 완전히 뭐 이건 한 달 쓰니까 나와서 이렇을 때다 이중선서 예.
0: 아 그렇죠. 예.
3: 어지럽고 사람이 예. 이건 정신이 안 나고 한 달 쓰니까 이렇고
0: 뇌혈관의 문제 심장혈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지럼증. 예. 예.
3: 그리고 내 이게 심장이라는 게 다 안 좋습니다. 조금 가끔 이게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하고 손이 거의 차고 예. 조금 나가 어떻게 나가 걸어도 손이 차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내 집에 청순대에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네.
0: 그렇죠. 예, 예.
3: 지금은 완전히, 예, 완전히 뭐 한 날에 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예, 항상 이 손이, 예, 손이.

0: 하고 바디가 예 자꾸만 절에 납니다. 예. 예, 자꾸만 예 발끝이나 손끝이 뭐 바늘로 속속 찍은 것처럼 이런 감각도 있고, 그다음에 예, 또 무슨 게 그런 감각이 되게 되면 이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꽉 어떻게 전화기에도 쏴놔서 꼼짝 못한다거나.
1: 예, 예.
0: 예, 여튼 정서가 여러 가지 병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히 잠부터 매 못 잔 애를 먹었습니다.
1: 예,
0: 예 한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잤나거나 옛날에.
1: 아, 그래, 예.
0: 이제 이 약을 쓰면서부터 예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서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개선돼가지고 반년 구두 있었거나 지금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제사로 아픈데 없습니다. 지금 마구 지금.
2: 모든 공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데 그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는 이 혈관 혈액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풀어주지 않고는 기타 모병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 천희 박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준확한 해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5가지 전에 더 배달 받기시다 올해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2: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둠의 불량 신호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인류 수명을 150까지 올리는 데는 충분한 이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세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 네. 예.
5: 반년 썼습니다.
2: 이거, 아, 그래.
5: 이 약이 좀 좋아서 써보니까. 예.
2: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5: 예. 전립선 비대가에서 초변 시원하게 못 보고 밤속에 자자하셨는데, 근데 이거 쓴다면 속이 시원하게 나고 밤속에 닿지 않아 좋습니다.
2: 그렇죠. 예.
5: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 아프 어지러웠단 말인데.
2: 예.
5: 굉장히 이것은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도 그래도 좋습니다.
2: 전열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심장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5: 예. 이렇게 귀에서 또 소리 나서 전기 소리 항상 나서 앙잉 이런 소리 나기 소리 어느새 없어지지 않습니까?
2: 어. 콤파치 든든해졌다는 걸 말하죠. 예. 예.
5: 그리고 또 허리 아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5: 일단 무릎 관절이 또 아파서 조금 가다 앉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해서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대로 활동해 좋습니다.
2: 그렇죠. 신중골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5: 콩팥을 동대는 게 최고약입니다.
2: 아, 인정합니다.
5: 이번에 화할 때 좋았을 때
2: 그렇죠.
5: 화할 때 열고 열과 싸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는 천희 박사의
2: 예.
5: 저희 어머니 중풍 환자인데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2: 중풍 환자한테는 천희 박사가 완전히 더 뭐 캐물을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원래 바깥 출입 못하던 사람 바깥 출입과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오고 누에 10년 동안 나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기들로 생활을 자립하게 회복해 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예.
5: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5: 제가 다음에, 지금 저는 세신이로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천희 박사 하겠습니다.
2: 예, 천희 박사, 이번에 가격 인상이 더 된다고 하니까 498원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598원 된다고 하니까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은 이 정도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5: 하겠습니다. 예.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희 남친분이 신체 와서 약해가지고 계속 감기 달고 살고, 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피도 아이도 와서 피기도 모르고 입원했댔습니다.
2: 어, 예.
6: 심장이 기력이도 떨어져가지고 식사도 방법이 못하고, 계속 매겼다고 감기 계속 걸리면 기침하고 이랬는데, 이 세심일어로 시시미령의 천희 박사 먼저 샀습니다. 천희 박사로만 합사됐습니다.
2: 예.
6: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게 많이 나아지고 몸이 조금 추우시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2: 예.
6: 매기고 기침하던 것도 많이 나고 감기 터지는 감기 두께 걸립니다.
2: 그렇죠.
6: 예. 몸이 또 관절도 아예 좋고 또 그러니까 그런 체내세도 있으니까 속에는 량이도 또 자주 보고 아까 얼마나 변소로 드나들으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그 손이 빡세가 시신이로 같이

0: 기드시면 그렇게 좋다.
1: 아, 그렇죠. 예.
0: 네, 이 따당이 오늘 제일 좋은 따당이라고 그러는단 예.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본다.
1: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게 되면. 예.
0: 네.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에도 네 번씩 일어나던 게 한 번이나 두 번 일어나고.
1: 예.
0: 그러니까 아이, 밤잠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남은 신나 하고 식사도 잘하고 예. 아,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언제까지 합니까?
1: 지금 한 기근에 일주일 사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예.
0: 아, 활동할 때 또 싸서 한 1, 2년 더 돼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한 2년만 견제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0: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살 찍어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색깔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를 아까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 과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경이 많이 돌아서, 심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1: 아, 그럼요.
3: 예, 겨우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내기 나고, 기관지염으로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이것도 해결되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은 그날 잘 아침에는 정신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 약이 저 여름에는 좀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시신이라고 뭐냐 합시다.
1: 예.
3: 우리 아저씨가 예,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자꾸 예, 잘나가지 않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고가벽으로 허리 다리가 아파서 걷기 바빠하고 면역이 약해든지 감기를 자자고 빛깔이가 영심해서 고생한데 이런 데 수신이라고 어떤 뒤에서 보면 안다.
1: 지금 이제 말씀한 그런 그 증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쇄신일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 문제 때문에 많은 건강에 기타 이상까지 싫어오게 되었는데요. 쇄신일호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밤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이 작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골가마병 동반하고 귀가 슬들리고 이런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여기 쇄신일호에 포함된 그 록혈종 전록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우수한 약제가 적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커의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박사 세신이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이런 제품들은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고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공농저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쇄신일호를 선택하는 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3: 예, 들어보니 이번에 활동이 좋고 이번 활동이 참가지.
1: 예.
3: 예,
1: 쇄신일호는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지금 전혀 박살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5: 예. 예, 항상 그 머리 어지럽고 경력이 없고, 그래, 지금 예,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별로 또 호전이 없다.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전혀 박살 쓰고. 해야 되니까 예.
1: 예.
5: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지금. 어지럼증 그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게 뇌혈관에 심장과 뇌혈관에 큰 문제점을 말합니다. 예.
5: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예.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사람이 예. 정신도 나고 또 기억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기억력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5: 예. 그러니까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이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예, 뭐입니까, 소화 안 되고, 뭐입니까, 이 전립선 뇌를 고생해서 이약 썼는데, 지금 이약 주고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좀 잘 되고, 특히 전립선 뇌에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시원히 나 아이 가서 고생했는데, 이 세심이로 쓰고, 지금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전화기나 예, 잠을 폭 자고 나는 이튿 아침에 예, 정신 나는 게 알린다며 이 약이 영 좋다며 쓰는 게 효과 영 좋다며 영 좋아합니다.
1: 시장 반열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예.
5: 예, 그래. 예, 우리는 두 가지 다 쓰고 효과 봐서 지금 또 배달받아 계속 효과 좋을 때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자, 가격 인상 전에 특선 우대 활동이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넓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녹혈정이라는 성분하고 전도권이라는 성분하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논행계에 들어서서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콤파츠 허한데 자기절로 콤파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콤파츠는 단순 콤파츠에서만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콤파츠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심장혈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은 콤파츠 관리합니다. 모든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콤파츠에서 뇌과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금방 여러 가지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거나 어느 순간에 혈압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크게 뇌출혈 같은 혹은 또 한 대 엉킨 피가 콤파츠에서 제대로 뇌과되지 못하니까 뇌에 올라가서 뇌혈전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소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콤팥 관리에 더불어서 심장 관리 그리고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은 콤팥하고 심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소화공능 결국 그 간과 그리고 담낭 포함해서도 모든 기관은 정상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화계통 자체도 거기에서 심장 공능이 좋아져야만이 소화 공능도 좋아지게 되는데 황차액에는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닭근 백술이라든지 혹은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귀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가 하면 그리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 윤폐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는 추위를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추위를 너무 타서 밤에 밤잠을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5월에도 속내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원부선장 콤파츠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호시 퉁징해주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된 세신 1호하고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석박사, 지도교사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CAMP 기술을 여기에서 그 발견해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0: 처방이니까 한 가지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행위에서 국가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행위로 속하면서 그리고 국가 그 싱호화 계획 항목에 속하면 싱호라는 것은 대담하게 내미는 이런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 바로 천의 박사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방해하시면 효과성은 우수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이를 봉착하게 되면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 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보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피로 뜰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되면서 비관 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참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 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부 사업보고를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 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에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 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주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해평면이 상승한다고 연애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데 경제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려움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비관론을 타파하고 봉착한 일에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 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 3천 원은 보통이고 6, 7천 원이 중급이고 만 원 이상 심지어 6만 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특점이 따로 있어 록생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정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정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7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웬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거늘.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울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고비고비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술의 축에 맞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관계요 도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뒤뜸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쳐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려정에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넓은 부채를 부양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식업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망형으로 거칠고 추울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 잔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이, 정교한 예술품을 주워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나를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저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고캐노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봤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0: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정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 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 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무용지물이 아니며 약자로 보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실 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는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라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짓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 또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갓난 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 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숙.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천하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 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나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 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 것 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 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봐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악스레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감동도 받아보며 진한 사랑도 불태워보며 두 높은 열정도 쏟아가며 싱싱한 희망도 품어가며 주어진 만큼의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감히 인생을 미워했지만 감히 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소작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예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비계의 이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데 이걸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건강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입니다. 이런 368원에 달하는 베개를 한 개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증송해 드리죠. 예,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 만든 게인데 베개 속의 체원으로 만든 게입니다. 예, 그래서 베개 무게가 한 2kg 되는데 건강 양생용 베개입니다. 주로 경부를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차의 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준다.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의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하나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두 각을 저 증송해 드립니다. 가치가 그리고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두 개를 또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이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리죠.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저는 장애심이가 먹는 한잔다.
1: 예.
0: 예, 이하고 우리 어선 먹은 지 2년 넘어 되는데, 우리 영감 놓치 지금 이하고 그냥 복용하는데, 다른 약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둘 다 주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래. 내 또 우리 저기 활동실에 다니는데, 활동실에 또 우리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 친구 남편이 또에 뇌경색이 2번 오고, 아,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예. 어쨌든, 예. 밤 소변도 자꾸 이래매 그래던 게 이해하고, 내 소개한다면 이거 잡순 게 효과 영 좋단다.
1: 효과 꼭 좋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분이 활동이 좋으니까, 나에 다시 또 주문하겠단다.
1: 예, 이번 활동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예, 예, 이 현금도
0: 빼 얼마나 좋습니까, 활동이?
1: 맞습니다. 현금도 예. 빼드리지, 그리고 번약도 또 두각 더 주지, 그리고 고급 차량 베개도 또 드리지, 거기에다가 또 건강 선물 시트까지 드리지, 얼마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알려드릴게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내방에 집에 남편이 중풍에 정말 다른 사람만 세게 와서 예. 야, 고사 죽게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1: 예.
3: 예, 배, 좀 다른 사람만 심하게 할까나 배 정말 자기 정말 다른 사람이어서 엄중해지 그랬거나 엄중한 병이 어떤 약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썼지
1: 그렇죠.
3: 그래서 혈압이 그게 진눌로 되지 않으면 알아가지고 병원에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가지고 끝내 이 심리방 이하고 선생님 강의도 이하고 쓰고 선생님 살아났습니다. 저는.
1: 하하. 예.
3: 그러니까 이 우리 그러니까 들어 우리 가만히 보니까는 약이 약한 것이 병이 큰데니 그거에 써서 아이들이 했을 때다 선생님.
1: 하하.
3: 예. 그러니까 이 약은 이게가 천연적이 약되고 고산지고 약되고 그 말입니까 선생님?
1: 그렇죠.
3: 예. 예. 그래 거기 또 이런 항문으로 된 게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 못하겠을까. 아무리 큰 병에 대해 어떤 이 약에 정말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대비 정말 앵겨라 치료 잘 돼서 제품 오지 않았지.
1: 예.
3: 아이 혈압이 조절됐지. 그게 변비 해결됐지. 하나하나 따지면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예. 아이 그다음 소변 밤이 내내 씹어놓은 걸 그것도 괜찮았지. 그 따라서 생각되는 풍수 고병하고서 다 치료됐습니다, 선생님.
1: 예, 풍수배도 좋습니다.
3: 약은 어쨌든, 예, 이 약은, 예, 정말, 예, 그 홍정처럼 5,300m 이상, 이렇게, 그, 높은, 정말, 이렇게, 아이, 고산지구 약대리고, 천인적인 약대리, 이렇게, 우리, 예, 복용할까, 예. 아, 정말, 뭐, 기분도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약이 좋은 병, 그, 아이.
1: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원래.
3: 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말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떤 약제 들어가고, 어떤 병을 치료한다니까, 눈이 뭐, 거짓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1: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공농주치에 보면은, 공농주치에 예. 어떤 병이 치료된다고 있으면은, 거기 그 약제들 성분이 있으면, 그 약제들은 다 그 공농주치를 위해 복무한다, 예. 까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3: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약재가 그것이 그렇게 떠오니까나 예. 그다음에 아이 공중주치도 예, 아 중풍을 치료한다, 심장병을 치료한다 예.
1: 예.
3: 아이 그다음 또 뭡니까 그 뭡니까 고혈압도 그 보세요 선생님 기도하여서 또 쓰니까나 예. 아 그도 좀 무슨 시도를 받아서 하루 이틀 살 이렇게 그 약간씩 꾸님이 이렇게 하니까나 예. 효과 어찌 좋은지 보니 영 즐거워하니 그 얼굴 빨개 이제 좋아하기래 심장 심리도 높아 그래. 얼마나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정말. 이만한 약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이게.
1: 그렇죠, 예.
3: 예,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써봐도, 아무리 써봐도, 그래서 정말 이만한 게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계속 쓸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원 이거 사양대가를 쓴다는 게 잠, 원래도 잘 잡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또 오래 살기를 해서 잠도 잘 떨어지지.
1: 그렇게
3: 하시죠. 싸워, 그랬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양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4: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잔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동네 시부암만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 두 달 만에 나 잔약 신입만 먹고 있는데

0: 좀 해달라고 그래. 정말 잘 됩니다.
1: 예.
0: 네. 그리고 또 나는 갱감을 얼어서 빵활 있어서 항상 그 지맘에, 아, 그랬는데, 신내만 넉다만 먹고 좀 검사한 게 빵활에 언제 언제 싹 사라졌을 때다.
1: 예, 좋은 네. 일이죠.
0: 네. 네. 그리고 또 심장도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그렇게 앞뒤 가슴도 바늘 찌는 것도 없어 아팠는데, 이 아무것부터야.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숨 막히는 증상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좋고
1: 예.
0: 하여튼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방면을 먹고 봤습니다. 나는 특히 전에 집으로 밥솥을 잡고 시원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밥솥에니 현저히 줄어들고 항상 어지럽던 게 조금 아침이 정신 나고 머리 그저 맑아지니까 정신이 바짝 나온다 죽고.
1: 네.
0: 난 정말 이 약 정말 이 약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1: 그런 효과를 또 봐야 됩니다.
0: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이 내 소가리 이 약을 조금 쓰고 있는데 우리 형님은 또 내경색 두 번 오고 심장도 안 좋고 혈압 높습니다.
1: 예.
0: 그래 이 약 쓰려 쓴 게 조금 야 효과가 확실히 좋다면서요. 이번에 활도 좋지. 이번 오늘의 받아 계속 꾸준히 계속 쓰겠답니다. 이 약을
1: 계속 쓰면 좋죠. 예. 4171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지금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예, 20여 년 서약인 혈압 약을 먹으면서 살다가 선생님 강의를 장약신과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 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니까 8달 만에 당연히 심해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네.
3: 예, 그럼 나는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부터 머리 무겁고 눈도 뜨기 힘들고 바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개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경혈이 없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네, 그래야 나니까 사람이, 저기 정신이도 바짝 나고, 야, 영 좋습니다, 지금 이 약 쓴 게, 지금.
1: 아, 예.
3: 예, 그냥 또 관절이 나빠서, 몇 미터도 심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 관절이 좋아져서, 정말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지. 발, 다리 자꾸 저린 것도 많이 나지.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서장약이지. 야상 약재를 만든 약이고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 되는 데서 자란 약재지. 낸 항암으로 불려오는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러나니까 써보니 확실히 효과가 우수합니다. 단약이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나니까 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쉽지 않는데 내가 또 소개를 해서 소개를 해서 많이 이 약들 쓰고 우리 친척 친구들 많이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도 이 약이 효과 영 좋다며 나를 대리 칭찬합니다.
1: 예.
3: 그래 우리 친구들 내 소개를 이 약 쓰고 있는데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 말했더니 굳이 부부가이 약 쓴데 지금 뇌경색에 심장도 나쁘고 변비도 이렇게 좋지 않고 해서 이 약 쓴 게 야, 이 여러 면으로도 생각밖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지금 배달 받아서 자기네도 부부가도 이 약 막 계속 꾸준히 먹겠다고 그럽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제가 지금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한 1년 남아 먹었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혈압이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안정하게 된다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가지고,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밤에라도, 불쌍히 혈압이 올라가면 급진 달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서약을 세 가지를 먹으면서 버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이 강의를 듣고서는 이 장약 심내방 접해서 먹어야 되는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0: 게 없어지고 혈압이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도로 바짜우설에 문의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치료 방법 알려주는 대로 하고 또 다른 방법도 한 가지 결불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 심내방만 먹습니다. 그래도 예,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혈압 때문에 시름이 싹 났다 말입니다.
1: 하,
0: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맥혔다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리 안
1: 예, 머리 안이 다.
0: 예, 띵 예. 하고, 예, 그 흐리터분하고 정신에 나고, 예, 그 힘 돌아가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낮에는 그런 데를 버틸 수 있는데, 밤에 소리 나는 거는 밤잠 못 잔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수태고사 했는데, 지금, 예, 머리가, 예.
1: 머리가 맑아졌죠, 예.
0: 맑아지고 아프지도 않고, 예, 흐리터분한 것도 있으니, 안개 걷힌 것처럼 싹 가라앉는, 앞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맑아졌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1: 저, 안개를 걷은 것처럼.
0: 걷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빙 돌아가고, 한증상도 없어져가지고, 예, 밤잠도 잘 잔다.
1: 예, 지금. 원래 예, 예.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혈압 해결했지, 뇌경색 문제, 이 복잡하다 문제도 해결했지, 예, 해결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큰 예. 문제 해결했는데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또 예. 네. 허리가 여자만 두 주도 있고 구조성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아플 때는 이렇게 50분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징징저림이 아프단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진짜 저리고 아파가지고 예.
1: 네.
0: 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1: 아.
0: 예, 지금 예, 그게 사라졌습니다. 난 관절은 그게 걱정도 안 하고 혈압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관절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1: 어떤 분들은 이 약 쓰면서 난 어째 그렇게 그래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던 게 관절이 좋아지는 게 더 빨리 알리지엠까 이런 분들이 예, 있습니다. 예. 나사지는 예. 거 보면은 어느 사람 나이 그 나사지는 부위가 빠르고 늦고 예, 다 다릅니다. 좀.
0: 그렇지.
1: 예.
0: 예. 그리고 변비 있어서 욕말고사했습니다. 속, 저 변비 때문에.
1: 예.
0: 근데 지금은 예, 변비 해결돼가지고 예, 속이 용 편안해졌지엠까?
1: 아,
0: 예. 그 여러 가지 예, 많이 해고 효과를 봤습니다. 약 하나 가지고.
1: 그렇지.
0: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도 조치해서 또 그 현금도 감해주지 또 약도 번약 주지
1: 얼마도
0: 예 주고 선물 세트도 주고 해서 예. 이번에 약 쌌습니다. 우리 둘이 먹다 나니까 약이 좀 빨리 달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좋으니까 약 있는 것도 또 좀 이렇게 갖다 놓느라고 쌌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예.
0: 우리 친구 남편이 파킨슨 병이 있답니다. 예.
1: 예.
0: 자꾸 떨게 했단 말이다. 팔도 떨고, 다리도 떨고, 머리도 떨고,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밥에 이렇게 사오는 지네 떨게가지고 밥도 바로 못 짓고 그랬단
1: 아.
0: 말입니다. 예, 그래, 걸른 게 앞으로 싹 썰김에 아처럼 걸음에 서리네. 예, 평형도 잡지 못해서 내 발자 꼬꾸로 쓰러지면 예, 또 골절이 오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아.
0: 그래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개를 해가지고 이 약 좀 먹었는데 그 떠는 것도 좀 낫고 예, 병연 잡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잼까?
1: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번에부터 약을 싸겠다 합니다. 그래서 내 저번에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하도에 대라에 좋으니까 현금도 감해주고 또 선물 세트도 있고 약도 번약을 주고 비계도 주고 용 좋은 게라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원래 싸졌던 게 잘 됐다면서 예, 싸겠다 합니다.
1: 아,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십시오.
3: 예. 우리 아버지 중풍에 걸려서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3: 고생하다 못해서 정말 특사하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우리는 생각한 게 어전히 하늘 병신돼서 이래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정말 마음속에 상처를 너무 많이 가게 됐습니다.
1: 아, 예.
3: 치료를 치료한 다 받아도 돈 대로 팔아도 안 되고 해서 이래 내 혈압 총적으로 혈압이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그래 혈압약을 먹는 게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 예, 끝내나 노공이 걸려가지고 예, 그 말이 병원에 고생하고 병신됐습니다.
1: 아.
3: 그러다가 방법이 있으니까 이사들이 오라먹고 가라먹고 이러다가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반신이 잘못 썼습니다. 바깥에 출입도 잘못하고 거기다가 변비 있고 병이 쓰이고 심장이 나쁘고 밤에 소리치고 그 머리 얼빠 안 해가지고 좀만 모두 생각했습니다.
1: 어, 예.
3: 예. 그래서 저기 내가 한 부수가고 된게 이래 됐는데 근데 어느 날에 방송 간 거죠 그 선생님 말도 그 소리 이 소장 이야기에 딱 중풍에 지간다고 영시대 싹 씌울.

0: 간에 이학생인데 정말 나가같이 딱 공용수체 알고 보니까 나 공용수체 에 쓰여 있는 이런 양수여야 되었을 때다. 그래서 중대를
1: 보니까 나
0: 그러니까는 속달 때까지 차차 좋아지는 게 야릅달 때까지 혈압이 많이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맨이 장예방만 먹는데 그렇게 혈압이 엄청 달리고 지금까지 끄떡아야 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영 좋아서, 예, 우리는 어전에 자립도 잘하고, 지 혼자도 잘 댕기고, 그냥 시름 넣고, 바깥에 내 활동이 다닙니다. 예, 이렇게 좋습니다. 그 약이, 예. 그래, 우리 둘 다 먹는데, 예, 나도 예,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많고, 얼굴이 가서 끄머디디디하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코리 얼빠안해가지고 그래서 멍하고, 이러고, 모든 데도 가기 싫어하고 이래야 된 게, 지금 팔팔해서, 그러면, 나라냉시하고, 지금 댕깁니다. 오늘도 금방 갔다 왔습니다.
1: 좋은 예. 일이죠, 예.
0: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떠나지 말고, 돼지비 있으면 먹으라고, 우리는 돼지비 사가지고 이 약 먹을까나, 이렇게 둘이 팔팔에 달아댕긴다고.
1: 예. 예. 그 이제 무식이란가? 무식이 심장병이, 아이, 심장병이
0: 좋 심장도 좋... 아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다리인데 이런데 혈맥 그런 뭐인가 이게 혈관에 보이자 그 그런 지렁이처럼 일어나는 병이 뭐입니까?
1: 아, 그게 이제 정맥곡장 말한다.
0: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예. 있고 심장이 숨이 차고 밤에 잘 못 자고 어떤 때는 막 팡팡 뛰다도 아이 뛰고 이랬답니다.
1: 예. 그런데 우리 심장병을 전문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가 심 그 각종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에 치료하는 데서 예,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심장병에서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0: 방처이자니 이런 사람 속이 됩니까? 그거 똑똑히 물어봐달랍니다.
1: 무슨 게 방처이라는 건 뭐입니까? 그거는?
0: 빵찬.
1: 아, 빵찬. 예. 예. 예 이게 네.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한 개 증상인데, 그게 부정맥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게 예, 부정맥이라는 거는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말한다. 예. 그런데 이게, 예, 이, 그, 빵찬이 있는 이런 사람 보면은 심장 안에는 이 전기회로와 같은 이런 전도계가 있습니다. 예. 심방 내부 이 전기 신호가 완전히 뒤엉키면, 아, 심방이 1분에 350 내 600회라는 이런 매우 빠른 속도로 불규칙적으로 떨리죠. 예, 심장이. 그래서 아,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에, 이래서 거기 이거 비유하면은 마치 발동기 그 땡호 이런 하는 이 순서가 완전히 혼란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빵찬으로 인해서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서 대뇌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된다거나 아, 가슴이 두근다거린다거나 또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이 찬 증상을 꼭 해결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언은 아,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이 방찬이 이런 걸 비롯해서 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에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 나 오늘 나도 사고 고성이나 그 이분도 예, 내 소개를 한 분도 사겠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좋으니까나 예, 그 주는 게 많으니까나
1: 이번에 예. 확실히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4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받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1: 이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아, 관심병, 심교통, 아, 용경협심증이라든가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주치공론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 또 중풍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아,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또 예, 예, 이런 병들은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병들이기 때문에 예, 그 중하면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병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언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아, 그 이 서약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드시는데 그 서약처럼 이런 효과를 보면서 예, 예, 그 병이 중해지지 않게 바짝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이 자, 우리 요즘 보면은 그, 아, 그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 아, 다발성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예, 그 쇄골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예, 예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 데 뇌경색 부위가 인지기능하고

0: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그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인지 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이 띵시앙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 능력 하고 집행 기능을 말하죠. 인지 기능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언어 능력하고 집행 기능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 뇌 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치나 혹은 추노의 이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데 이런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이 추노하고 또 이제 그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이런 곳에서 뇌 경색이 발생하면은 그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나는 지금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다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씩 더 발작하게 하고 세 번, 네 번 더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이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면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나 하고 또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기 그리고 반응이 아주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간다거나 또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거나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렵고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간다거나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은 우리 장약 심내방을 써주는 것이 제일 좋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음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복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기피와 림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림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군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묘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림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 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합니다.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을임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2,000여 가구의 주민 26,0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고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돼서 연길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조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감원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비

0: 명 위험 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연속 작업 끝에 약 5,000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 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0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참호단 관할구역 려갱열차 운행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갱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갱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G8144편, G81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역의 그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영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사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

0: 민족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 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 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 경보 알림과 위치 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 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 시찰 때 남긴 간곡한 당부는 등대 마냥 방향을 가르쳐 주었고, 습근병 총서기의 친절한 배려는 우리에게 희망의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가슴 깊이 새기고서 오늘은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구나 가수가 부른 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해란 강반은 해해년년 황금 물결 넘실거리고 장백산 아래 날 따라 색이상 날아치는 연변입니다. 천리변강 곳곳마다 민족 단결꽃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새 연변의 꿈을 이뤄가는 자랑찬 연변의 모습을 기대하며 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그 사랑 그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너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더 밝은 내일을 꿈꾸며 희망차게 뻗어나가는 새 연변의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 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고향을 생각하면 추억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노래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산과 물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꽃펴가고 있습니다. 꽃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류형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천혜의 거장 연변은 살기 좋은 거장, 행복의 거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풍경마다 아름답고 먹는 음식마다 정겹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연변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들으시겠는데요. 전통민요 쾌신아 칭칭나네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가요에는 낙천적이면서 활기찬 기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맹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오늘은 희망찬 연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들로 함께 했는데요. 부강 발전할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0: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를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우대 활동 환자분들이 수에 의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여름 이불하고 베개 그리고 현대식 선풍기하고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인차 또 우리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양허증하고 응허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리하고 무릎 통증이라든가 하체가 좀 역약하거나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예, 좀 정신 상태가 좀 흐리터분하거나 헛기침이 나거나 만성병을 앓은 후에 식은땀이 나거나 예, 이런 증상들 개선해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뛰어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음양이라 할 때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패턴이고 형식이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의 한 게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예, 일단 우리 인체에서 양허증이 발생하면은 양기 손상으로서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하고 체액을 순환시키면서 훈증작용하고 기화작용 등이 감퇴됩니다. 예, 감퇴되면서 사지가 차가운 이런 증상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에너지 대사 수준이 저하되고 내분비 기능도 저하되면서 이어서 면역 기능 저하도 나타나고 또 자율신경 실조, 예, 교감신경 감퇴도 생기고 미세순환 변화라든가 혈류 속도가 감소시키는 등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잠시만요. 예.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지금 이 동성화사회 발효군에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전문가에 녹음 있고, 싱거움도 있고,

0: 잘 말했는데 이 도청 하소의 등본을 써보세요. 지금 도와주는 게 엄마의 악인가.
1: 네.
0: 그래서 이 무대 활동을 좋을 때 한 여자들 꽉 싸가지고 계속 준다고요.
1: 예, 지금 우대 활동 오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차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때문에 이런 예, 현대의학으로서 이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양허증이 발생하는 이 증상이.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병을 하면서 잘 낫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 먼저 이 양기부터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양허증이 증상이라 할 때에는 모두가 찬 속성을 가진 이런 증상들이고 또 이와 관련된 병리적 기전에 의해서 산생된 증상들이 특징입니다. 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추위를 싫어하거나 혹은 사지가 차갑고 몸이 나른하고 무력하고 또 말을 느리게 하면서 식은 땀이 납니다. 예, 지금 땀이 많이 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답답한 분들이 나는 땀이 많이 납니다. 나는 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2: 네.
1: 사실은 이 양기가 부족하면서 이 식은 땀이 나게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좀 지기니까 이 동투가 또 바라도 물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나는 이약 쓰기 전에 면역력 이약해 그런지 감기박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름이고 겨울도 이틀마다 감기 빼놓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기약 먹고도 안 되고 하고도 땡기를 막아야 효과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기니까 기운력도 없어갖고 무시에는 제게도 두고 나야 오전 뭐 둔거 알고 그 차지 그것도 험한 못 찾았습니다. 너무 기억력도 없어갖고 무시가 어떤 일도 모른다
1: 네.
3: 이 동투가 또 바로 둔거 쓴다 그랬더니 이런 소식이 다 지금 이렇대니까
1: 맞습니다. 네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3: 네 기억력도 돌아왔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 또 돌아가면 바란다 자꾸 돌아가 오도대는 없고 오도대는 없고 맥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르면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머리 아프지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난지 계속 소리 난지 소리 자꾸 나지 그래서 꿈이 많고 눈에 밤에 잠을 잘 썼고 만나서 머리 흐르고 난 게 정시야에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의학 쓴다 보더니 지금 이 혈압도 무슨 잘 됩니다. 잘 돼갖고, 예. 지금, 잠도 잘 자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정상적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신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심장이 나빠갖고 나는, 그냥 심장도 흐들흐들 떨리지. 그 심장이 통증이 심하지. 숨이 올라오지.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해. 어쩔 바를 몰래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학생 나빠서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네.
3: 이 나빠서 밥도 잘못 먹고 내일이 없던 게 지금 소화가 그 잘 되는지 밥부터 제 안에 먹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그래서 맥이 조금 있다면 이렇게 나뉘고 막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기관지염도 치료됐지. 그래서 맥이 없었고 맥이 나지. 뼈 아프던 것도 뼈도 나아졌지. 여러 가지 병을 좀 난 많이 치료돼. 정말 약은 난 약 진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써볼까 알린단 말입니다. 이 약을 좀 써면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뭐 써볼까 정말 약은 이게 좋고 진짜 약이 없고 난 시간이 들어가니 난 활동만 약은 다 조금 비싸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좀 아주 며칠이 안 남았다니까 조금 아웃고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이 여름철 상품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인차 연계하시면 됩니다. 2830666번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도 동충하자 바르게 물 수 없습니다.
1: 네.
4: 저는 소화가 안 돼요. 고기만 먹어도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불어 했다만, 이거 쓴 다음에 소화도 잘 됩니다. 이거 쓰니까.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낮아서, 이전 같은 여름에 감기 기침이 땡디랬는데, 지금, 금년에 와도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그래도 혈압 높아서 항상 그 좀,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이것을

0: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그래도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 게 지금 숨도 안 차고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예. 잠은 잘 못 잤습니다. 밤에 꿈이 많아 무슨 그 잠은 뭐 얼마 자지 뭐 지금 잠은 자도 얼마 자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효과 잘 볼 때 이번에 또 활동도 한다니까 아과 사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아홉 가게는 아홉 가구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현대식 냉각 선풍기 드리고 또 베개를 368원 하는 베개도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발효분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어전 5달 동안 썼습니다.
1: 네.
3: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이거 쓰기 전에는 꽃만 한 줄도 까빡까빡 이루어졌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원래 이 약을 쓰기 전에는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1: 네.
3: 근데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쓴 다음에는 지금은 6시간 잘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네.
3: 그런 찌 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랬다.
1: 예. 올해 쓸수록 효과도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려놓을까?
1: 맞습니다.
4: 예, 나도 동체 하초 먹고 있는데 야, 동체 하초 먹고서 정말 많은 해결을 하고 정말 편하게 지운다.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나는 예, 이렇게 약은 많이 먹었는데 어째 아이도 있다. 이바이 마름에 입술이 이렇게 열이 나면 소리 끝내나면 소리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약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아이디 없대다. 그러면 이 약을 정말 선생 강의 들어볼까 별로 훨씬 가서 먹었는데 아이 이럽지 않을까? 어, 정말 내 이야기 정말 별난 약이다 이랬습니다. 내 약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허란 병인 것 같은데 아이디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이 밥을 먹으면 이 맹치 끝에 얼굴 내가지고 밥 먹기 술해가지고 그래 아이 그저 좀 약간 먹기 싶으면 아이 먹으면 아이 되겠지 그냥 먹었는데 이번에 동체 하초를 먹을까 예 그게 어디 간 데 없습니다.
1: 네.
4: 야 정말 예, 대단한 약입니다. 그리고 다리 아파가지고 소리 우리 집이 2층인데 여기 올라오는 것도 영 바쁘고 내려가기도 바쁘대다. 어디서 가장 근심이 영세게 했는데 아이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그것도 이롭지 이 골가에도 이롭지 않을까.
1: 예, 골가에 아주 좋습니다. 예,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4: 예.
1: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설명했죠. 이 양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4: 정말 좋습니다. 그래, 예, 섭외 찾아가서, 예, 영, 정말, 예, 과사했습니다. 근데 이 섭외인데, 예,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찾았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4: 밤에 어저께 한 번 뵙기나 두 번 뵙기 안 놉니다.
1: 네.
4: 아, 정말, 예, 이야기, 선생님 강의 맞다나, 예, 어장육복을, 예, 고루고루 태월한다던 게 정말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1: 네.
4: 이런 약이 세상에 내 우야 이렇게 오래 먹어봐도 이런 약이 없던데 어쩜 이런 약이 있는가 내 그랬습니다 정말이.
1: 네.
4: 나는 이 약을 그저 저는 계속 먹어도 이렇지 않을까?
1: 예. 계속 그저 예 하루에 한 번이 3g.
4: 난 지금 그렇게 먹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습니까나?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예.
4: 또 어떤 약은 계속 먹으면 나쁘다 하는데 이 약은 예, 나 이렇습니까? 또 어떤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닙니다. 이 발효시킨 기구에 여기는 이 여러 가지 활성 성분도 있고 영양 성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장생이 비결이라 하죠. 이 동충하초로 예. 그래 그냥 쓰십시오.
4: 어, 난 그냥 그래 쓰겠습니다.
1: 네.
4: 선생님, 저 약을 알선해 주세요. 좀 편하게 지우게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이렇게 우리 양허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추위도 많이 타고 추위를 싫어하기도 하고 사지도 차갑고 몸도 나른하고 무력하고 말도 느리게 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그 외에도 예, 안색이 피가 없고 입은 마르지 않고 소변은 맑고 투명하면서 대변이 무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지금 하요 증상은 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2: 네.
3: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냄새가 있으면은 음양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 위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아, 나는 입도 마르고 대변도 이 굵고 예, 그리고 소변도 좀 혼탁이 온다. 예, 이런 분들은 양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음허증이 같이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을 지금 많은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 우리 냄새가 있으면은 양기하고 음기를 같이 보충하고 또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중기들도 지금 노인분들이 처방할 때에는 이 환자의 양허증하고 음허증이 이 비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가늠하기가 영 바쁩니다.
2: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진맥도 잘하고 용하고 이런 분들이 처방하면은 또 맞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음양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음허증도 있고 양허증도 있고 예, 음양이 다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양허증이 원인이라 할 때에는 선천적으로 양기 부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앓으면서 예, 양기가 손상받는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오랫동안 허해지면은 병세가 악화되는 것도 또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양허증은 추위도 많이 타고 따뜻한 거 좋아하면서 손발도 차고 또 이 소변을 자주 봅니다. 예, 대부분 이 아랫배가 차다 하는 분들이 소변 자주 보죠. 예, 그리고 약간의 한기, 항상 좀 으슬으슬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아, 몸이 속은 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 할 때에는 내 몸이 양기가 부족하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심장에 일단 양기가 부족하면은 혈액순환이 무력해집니다. 예, 우리 각자 한기마다 또 양기하고 음기가 이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심장에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이 순환이 무력해지고 정체되면서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특징적인 이런 증상으로는 심장 주변이 부위 통증이 생깁니다. 예, 지금 서의학적으로는 아, 그러면 이 신조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2: 네.
3: 예, 중의에서는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면은 심장 부위 가슴 통증이라든가 사지가 랭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비장의 양기가 부족하면은 오랫동안 비기 허증으로 인해서 비장의 양기가 손상받았고 또 찬 음식을 과식하거나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 이런 약을 너무 과다 복용하면은 양기가 약해지면서 또 비장의 양기 허증이 또 생깁니다. 예, 그리고 비양허증은 우리 몸통하고 사지가 예, 냉감도 느끼면서 따뜻하게 하거나 혹은 예, 복부를 좀 누르면은 복통이 감소하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장의 향기가 부족한 분들은 이 배폭 주위를 위주로 해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많이 만져주라 하죠. 예, 그러면은 좀 나사지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양기가 부족하면은,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좀 가래가 자꾸 생기죠. 예, 이 맑고 묽은 가래가 예, 많이 생기면서 힘없는 기침, 아, 딱 기침하자 해도 맥이 없는데 아, 기침으로 나오고 해서 아, 기침 짓는 때에는 폐양허증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면은 숨이 짧아지고 좀 헐떡거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지하고 손발이 항상 차가운 이런 증상이가 폐양허증이 있는 분들인데서 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신양허증. 네, 우리 신양허증은 인체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신양허증이 있다 할 때에는 비장의 양기를 온양하지 못하면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배출합니다. 예, 지금 내 제가 있으면은 대부분 이 변이가 형성 안 되고 소화되지 않는 이런 변을 배출하죠. 예, 이런 증상들은 신양허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허리하고 무릎이 시리거나 힘이 잘 돌지 않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신양허증이 있는 분들은 손발이 차거나 새벽 또는 아침에 설사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투명한 색깔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신양허증이 있는 분들인데서 현기증하고 이명, 부종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내세가 있으면은, 어지럽지 않다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2: 네.
3: 예, 70대 후반부터는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이 베개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난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부석부석하지 않았는데 부석부석하다 이런 분들은 양허증이 있는 거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양허증은 기허증이 있으면서 기허증이 오라면서 양허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인체 정이 보충되면서 양이가 같이 보충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이 음허증이라 할 때에는 음이 허하거나 음의 부족이 있다 할 때에는 이 음허 화동이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생혈이 좀 부족하고 갱년기가 되면은 신장이 정으로 인해서 혈액이 농축이 되면서 만들어진 신정이 급속도로 마릅니다.
2: 네.
3: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뜻은 갱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체의 음과 양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과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로부터 약을 좋다는 약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 많고 또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예,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잘 낫지 않죠. 예, 그리고 음허증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겪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예, 오랫동안 만성질환으로 앓거나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들은 대부분 피해가기 어려운 증상이가 또 음허증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우리 개념적으로 음허증이라 할 때에는 음이 기능이 약하거나 음액이 부족하고 음허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예, 우리 일단 인체 내에서 은혜, 이 음액은, 예, 정하

0: 하고 혈, 저 액으로, 진 액으로 구성됐습니다. 예, 이러한 음액이 고갈되고 또 이 음액을 만들어내고 안정시키는 작용이가 감퇴한 상태가 바로 음허증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음허증은 예, 내재가 있으면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예, 우리 양허증은 이래 양기가 부족한 이런 체질이 타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음허증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허화동이라 할 때에는 음이 허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화기가 동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꾸 후끈후끈 열이 오르는 것 같고 온몸이 마르는 것 같고 이런 증상 말합니다. 예, 네, 제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아, 딱 밤이 되면 목안도 마르고 아, 여기저기 불안하고 다 마르는 것 같으면서리 아, 잠도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반드시 음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음허증의 특징은 음액 부족으로 인해서 음과 음이가 양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양이 상대적으로 예, 기운이 세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태에 서하는 거 음허증이라고도 하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을 또 허열증이라고도 합니다.
1: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습근평 청석이가 연변에 달해 가신 이후 비옥한 연변 땅에는 희망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내달리는 연변, 날 따라 번영 발전할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노래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첫 곡으로 잊을 수 없는 그날 보내드립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상 연변. 언제나 웃음과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맛있는 민속 음식, 다채로운 민속 풍경, 순박한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연변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방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이 눈을 즐겁게 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이곳에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기다립니다. 자연과 전통, 따뜻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우러진 연변은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중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홍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산골 곳곳에 진달래가 만개하고 여름에는 넓은 논밭에 숲이 푸르름으로 물들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겨울에는 두툼한 눈이 세상을 덮어 조용하고 포근한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연변입니다. 연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가요? 김성휘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연변을 찾는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시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건설해 가고 있는 우리의 고향 연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한 길에서 행복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고향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장이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철입니다. 오늘은 스크비언 정석이께서 연민을 시찰하신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크비언 정석이께서 다녀가신 후 연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연민은 더욱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과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민의 이야기를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령관 작사, 최동영 작곡의 안용수 가수가 부른 연변이 노래에 이어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마늘을 황영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1년 전 스급병 정석이께서 연변에 다녀오신 후 연변 대지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 시경천 작사 상남 작곡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습근평 총서기께서 연면에 다녀가시고 연면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족단결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지도와 민족정책의 올바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렸던

0: 연기 입간 구복에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리보시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의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이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뇌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다고 드립니다.
0: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 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작습니다.
0: 네.
2: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문의한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변도
0: 잘
2: 수 있을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화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화에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0: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 썼던 환자입니다.
1: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전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1: 예,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예, 지금 선생님 또 예,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1: 네, 예,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이.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저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닦아주기를 한단 말입니다.
1: 네.
4: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약이?
1: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5: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저는 콩팥에 대한 답을 봅니다.
1: 네.
5: 이런 병을 이 건네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1: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 젖들고. 이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5: 알겠습니다. 배달 받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쇄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

척수를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이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상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라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온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 아이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0: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도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도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는 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0: 달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1: 고등학교 지방간지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네.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2: 네.
1: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그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에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됐어. 그래도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2: 예.
1: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포지 봤습니다. 범사변은
2: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1: 오, 그래도 이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주만 한번 내지 혹시 두번 됐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2: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1: 와, 그리고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2: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에?
0: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0: 네.
2: 두한 종열.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2: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2: 예.
4: 예, 나는 약간 뭐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CT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2: 어떻게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런 일 계속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할 때 네.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2: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2: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약, 아, 보면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2: 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흥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봉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림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0: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临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临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그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의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0: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권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통화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구조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감원대처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응급 민병 위험 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연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 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름

0: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 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참호단 관할구역 려경열차 운행이 질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 경유 려경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경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G8144편, G81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도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기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조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용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 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저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이중의 전조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

0: 합격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몇 년간 거의 비워둔 상태여서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연필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네, 4층이고요.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네,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용정에 계시는 지은수 선생님께서 네, 외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청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청옥 씨는 올해 65세 좌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신세를 졌는데 이제 좀 보답해드리려는 마음에서 줄곧 찾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청옥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8-9908번, 1884438-9908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공룡왕국, 네, 야시장, 그리고 연길시 제2고급 중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통풍이 아주 잘 되고요. 연락번호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모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여주무리주의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홍수가 갑작스레 닥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역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시다.

0: 네, 계속해서 친구를 찾는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룡정에 계시는 리영자 여사님께서 헤어진 지 20년 되는 네, 친구 채숙 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네, 20년 전에 북경에 있는 모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채숙 씨는 올해 60세 조금 넘고요. 예전에 셋째 아줌마라 불리웠고 리영자 여사님께서는 큰 아줌마라고 불리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채숙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474 3791번 1394474 3791번입니다. 네, 전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채를 주려 합니다.
0: 네.
1: 집 위치는 대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평선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현재 전화는 1394339
0: 네.
1: 4745번입니다.
0: 474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네, 뭐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름 넣고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에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2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상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0: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병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홍수가 갑작스레 닥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력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시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가 강우 피해에 직면한 가운데 주 기상국은 신속한 경보 발부를 통해 대중들의 안녕을 수호했습니다. 주 기상국은 강우가 시작되기 3일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 폭우의 주요 영향 지역과 강수량 최고치 등 기상 정보와 재해 위험 경보를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4일까지 주 기상국은 폭우, 소나기 등 재해에 대한 기상 경보를 16차례 발부했으며 수리 자연자원 부문과 협력하여 산사태, 지질재해 관련 위험 경보를 35차례 발부했습니다. 주 기상국은 또 12379 국가 비상시스템 플랫폼, 문자메시지, 위챗단체 대화방, 틱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상정보를 발표함으로써 기상경보가 각 현시 사회구역 농촌에까지 전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 기상국 책임자들은 업무 현장에 직접 내려가 앞장서 지휘하고 일기예보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위성 구름도 강우 실제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3시간마다 강우 상황 신속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으며 우리 주 각 현시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위험 지역의 강우 강도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연속적으로 예보했습니다. 15일 주 기상국은 여전히 고강도의 대응 상태를 유지하고 태풍 잔류 순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분석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주 대중들의 기상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굴 부종, 턱선이 흐릿하고 피부가 칙칙한 등의 원인을 탄수화물 탓으로 돌립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정말 외모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제 탄수화물 자체는 인체의 가장 경제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자 식단의 기초 부분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외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굴 부종, 피부 칙칙함, 여드름 등 문제는 오로지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지방과 고당도 음식의 조합, 총칼로리 초과, 수면 부족, 염분 과다 섭취, 대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제탄수 우물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피지선의 요분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가 기름지고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몸도 아직 젊은데 혈당이 벌써 마음대로 저절이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혈당을 통제하려고 매일 5km 달리기, 하루 2만 보 걷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최고의 혈당 저항 운동은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5분만 하여도 당뇨병 위험이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중년들이 장기적으로 저항 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매주 2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력 훈련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그것이 골격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혈당을 소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연 혈당 강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육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 많은 혈당이 소모됩니다. 근육이 충분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육량이 충족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근육량을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혈당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많이 하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훈련을 견지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혈당 통제 효과가 장기적인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신체 혈당 처리 공장의 작업 능률이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시란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면 12각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 패치 2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번에 새로운 우대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99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격 158원이라는 이런 새로운 가격이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는데요. 지금 이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는 우수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하기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만약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대정책이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갑니다. 이 눈에 붙이는 고약은 너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눈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 쓰는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한 각이게 되면 열흘 동안 붙일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붙이는 고약이 지금 이 더운 계절에 들어서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혹은 또 눈이 너무 깔깔하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명서방을 쓰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까지 함께 쓰게 되며 기본으로서 밝은 눈, 건강한 눈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잘 이용해서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고 있는데 나는 주요하게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늘상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리고 어린 지도 몹시 났대는데 이거에 쓰고 혈압이 정상을 돌아가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상을 돌아가니까 몸이 아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그래 왜 주요하게 이 귀가에 늘상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는데 지금 사지원에도 반냈으니까 기본상 다 이롭습니다. 그래 왜 관절도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이 늘상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지금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그래서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눈이 이거 쓴 후에는 맑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단다.
1: 그럼요.
2: 예, 이 명서방도 영 좋습니다. 가만히 써보니까
1: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명서방일 겁니다. 예.
2: 그래 왜 이 눈이가 항상 침침하고 눈물이 나던 게 어제는 완전히 이렇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1: 예.
2: 그래 오늘이 오늘이 우리 주부이다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요즘 사지원액을 저는 한 반년 넘게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면 저게 원래 혈압이가 엄청 안 됐습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그냥 예, 아침, 저녁 이렇게 두어갈 수 있게 한 먹어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지원액을 지금 먹으면서 예, 이 약을 지금 하나 줄이고 지금 기본상 아이 먹어도 예, 혈압이 그냥 엄청 됐습니다.
1: 확실할 겁니다. 이제 점점 지켜.

0: 이걸 계속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기본으로 근심걱정이 없을 정도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예, 그냥 이날 오랜 기간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침이 계속 나고

0: 그래서 그냥 거기 등지에 지금 이 가지원에서 쓰는 이 중상가에 기본상 도와줬습니다.
1: 허우개통의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0: 예, 얼마 편한지 어떨 때는 영 영상함다 마스크 쓴다고 나오고 이러니까 나의 옷가람 보기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 영 편한다 이래가지고.
1: 그럼요.
0: 예, 그리고 심장도 어떨 때는 예, 다단 것 같은 예, 내기가 딱 풀리고 이러는데 이 심장에도 아마 영 효과가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이게 제가 반년, 1년 견지하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고 심장검사 모두 받아보시게 되면 많은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0: 그리고 이 관절이가, 이 무릎 관절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벌써 이 나이가 이 오랜 특히 허리 나시면 이 허리에는 이 무슨 이 무릎부터 뼈부터 알긴다. 이 무릎 관절부터 통증이 생깁니다.
1: 예.
0: 예. 근데 이 오래, 지금 오랜 이 약을 중에 가지원액을 지금 쓰면서 이 증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도와줬습니다.
1: 가지원액은 그러니까. 기본으로 콤파체 좋으니까 골가에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0: 야, 예, 그 관절이 아플 때는 좀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아프고, 예, 예, 아파보지 예,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0: 예, 막 진정 못할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이 있으니까.
1: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지원액은 이제 값이 158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지금 99원 합니다. 그래서 30각에 30각, 70각에 100각, 이렇게 줍니다. 예, 아, 70각 30각 줍니다.
0: 네, 30각 그럼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는데 천년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중노년의 혈관 혈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혈액의 죽산 경화, 혈관이 굳어있는 걸 그거 많이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아주 순리롭게 통과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심지어 혈당이 높은 분들 가운데 혈당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지원에서 한 1년 넘었으니 이야기는 좋습니다. 맥이 나고 피부 좋아지고 예. 밥이 맛있고 힘이 난다. 몸이 되고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고 근육 원래 좀 다리 당당들이랑 약했는데
1: 늘어나죠. 예예.
3: 늘어나서 붓기는
1: 하고 탱탱해지죠. 탱탱해.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탱탱해지고 당당해지고 그 피부 색깔부터 벌써 이렇게 하얘진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했는데 다 벗겨지고 예.
1: 예.
3: 이번 우리 학생이 참가하자 그런 돈 어쩜 값이 얼마일까나.
1: 예.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하는 사지대회가 열려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예. 아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효과를 봅니다. 인삼, 그러면 인삼 로경 쓰고 말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인삼은 많은 분들이 받아내는데 지금 고려된다면 부반응이 많이 고려되죠. 그런데 인삼이 좋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삼이 6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로경을 복용하게 되면 혈압이 걱정돼서 로경을 못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경이 혈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로경은 콤파치를 권리합니다. 콤파치 든든하게 되면 골격이 좋아집니다. 귀가 잘 들립니다. 콤파치 든든하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은행이 P20배의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1절 화학적인 합성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완전히 물리적인 과정으로서 여기에 분리 추출됐기 때문에 다른 뭐 간을 상하거나 콤파체 지장이 하거나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0: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심장과 뇌혈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룩구름한 그 액체를 점적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진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병원에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전에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화살이 거의 제거되거나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혈관 관리는 우리 나이가 드셔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주 안전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필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되지만 해도 꼭 수요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는 이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된 최종 산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아미노산이 우리가 소외되는 아미노산이 18가지가 포함되는가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근육이 자라고 맥이 나고 골격이 좋아지며 있어서 따라서 근육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서 맥이 나고 무릎 관절, 뭐 허리 관절, 어깨 관절 아픈 거 이런 것도 따라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르버수가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황통이나 항산화 제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이라는 것은 임신부들한테 부산과에서 처방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기들과 마찬가지로서 아기들은 많은 부족점을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엽산이 포함되고 수여되고 우리 노년에는 많은 공능이 저하되는 차원에서 엽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비타민 A, D, K가 포함되어 있고 수용성 B 종류가 B2, B6, B12, B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쩍 하면 병원에 뭐 폐렴이 걸리거나 이래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호흡계통이 든든해지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암이라는 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쭉 하면 이 사람 암, 저 사람 암 이런 결론 내린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기본 면역세포가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면역계통 약화로 인해서 암세포가 우쭐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항암 치료를 한다 하기보다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이런 좋은 제품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차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눈의 모병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눈이 슬 보이거나 가까운 데는 먼 데는 보이지만 가까운 데를 보기 힘들어지거나 이거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초점이 멀어지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원시를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감 특히 백내장 수정체 혼탁입니다. 물체가 보약해 보이면서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코앞에 사람이 왔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녹내장은 안압과 관련이 있는데요. 안압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아주 실명하기 쉬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장이 주요한 한계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황반변성이란 혹은 황반구병변이란 물체가 삐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거나 황반변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심막막 색소변성, 네. 당망증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면서 먼저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책은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네, 이 책 벌써 제목만 들어도 뭔가 해볼만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새해가 되면 또 월 초면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이번 달은 운동 꼭 가자. 올해는 이번 달은 책 꼭 읽자. 올해는 내일부터 일찍 자자. 이런 다짐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원래 인간은 나약해서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은 영하 4도입니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영하 3도, 영하 2도, 영하 1도. 이때까지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직선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노력의 결과는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자는 이 구간을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포기하느냐 버티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짚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자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꺼냅니다. 바로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죠. 우리는 대부분 목표에 집착합니다. 살을 빼겠다는 목표, 책을 쓰겠다는 목표. 그런데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 우리는 종종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목표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죠.

반면 시스템은 다릅니다. 목표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시스템은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을 움직이는 숨은 엔진 같은 거죠. 우리는 보통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체중계의 숫자, 연봉, 성적. 하지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금연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첫 번째 사람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지금 담배 끊는 중이라서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뭔가 다르게 들리죠?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끊는 중일 뿐이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행동 변화의 세 단계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결과도 과정도 아닌 정체성이다. 진짜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저자는 습관의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위챗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누가 보낸 거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죠? 이게 열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어둡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고 궁금증이 해소되죠. 이게 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은 이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네 단계에 대응하는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분명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습관을 만들 때 너무 모호하게 시작합니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는 식인데요. 올해는 책을 많이 읽자가 아니라 나는 매일 밤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한 페이지 읽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리행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이미 있는 습관 후에 새로운 습관을 얻는 습관 쌓기 전략도 효과적인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1분간 명상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마음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은 즐거울 때보다 즐거울 것이라고 예상될 때 더 많이 분비되는데요. 좋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과 묶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페달을 밟을 때만 드라마가 나오게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 묶기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는 조언도 이 법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죠.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니 환경을 쉽게 설계하라는 것인데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운동 가방을 현관에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과 나 사이의 마찰을 줄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면 리모컨 배터리를 빼서 다른 방에 두라는 거죠. 저자는 특히 2분 규칙을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습관은 처음에 2분 이하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민감한데요. 그런데 좋은 습관들은 보통 보상이 먼 미래에 있습니다. 운동하면 몇 달 후에 살이 빠지고 몸이 튼튼해지죠? 하지만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각적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바로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요. 그래서 좋은 습관에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주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계좌에 해변 도시 여행 자금이라고 적어두고 커피 한 잔을 건너들 때마다 그 돈을 그 계좌에 넣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동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은 그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끊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보이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30년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사와 계약한 원고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옷을 조스에게 주면서 큰 옷장 안에 잠가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큰 숄 하나뿐이었어요. 밖에 나갈 옷이 없어진 그는 집에 틀어박혀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고요. 결국 파리의 노트르담을 마감보다 2주일이나 일찍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행장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나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습관 계약입니다. 자신이 특정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를 정하고 지켜봐줄 파트너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안 하면 아내에게 100원을 지불하겠다. 이와 같은 거죠.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금전적 손해라는 이 즉각적인 고통은 나쁜 습관을 끊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라고요. 처음에 새로 시작한 습관은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전문가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하는 사람인데요. 동기가 없을 때도 일정을 따라하는 사람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꿈꾸다가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은 말합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화 끝만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내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습관 하나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6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우대정책은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눈에 붙이는 고약을 사실 때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2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벌써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뭐 40대 중후반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눈에 붙이는 고약은 시력을 회복하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좋은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서 신체가 허약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정신이 흐릿허분하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아물거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직접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복합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 백사방 보여주시는 환자입니다.
1: 예.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저는 작년에 들어서 그런지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1: 예.
2: 많이 그래서 크게 병원에 가 검사는 뭐 이상이 없단다 그런데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1: 본인이 감각으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불편한
2: 예.
1: 점들이.
2: 예. 예. 검사하면 크게 무슨 모병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겠다. 그런데 제가 좀 혈압이 혈압 조절이 안 잘 나야 된다.
1: 예.
2: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이 수면 장애가 영 심합니다.
1: 예.
2: 방음이 내 못 잔다 말입니다.
1: 그러면 예.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2: 이 밤이 뭐 그래서 그냥 꿈 끼고 자지 못하고 이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고 그래서 엄청 고상이었습니다.
1: 선시하다는 걸 말합니다. 컴파치 허해서
2: 식은땀. 예, 그래서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 몸이 좀 이상이 있지만 그래서 잠 자지 못하고 이 먹지 못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 말입니다.
1: 드시는 것도 예. 안 되고.
2: 예. 밥도 이 가슴이 그래서 더불어가면 소화도 안 되고 이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장은 예. 약을 좀 무슨 의사들 배워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약도 먹어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백다방 구멍 애기 이게

0: 나가 활동하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1: 그럼요.
0: 예. 그리 큰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1: 큰 문제죠. 그게 말은 예. 간단하지만 해도 경고하는 사람이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게 너무너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니까 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0: 예. 여러 해를 이렇게 자지 못하고 한 5년 고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 약을 많이 썼는데 잠을 못 자도 여전히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잔다는 게 온 밤 꿈기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1: 대뇌가 휴식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계속 부들부들거려서 심장약을 먹어봤다, 뭐, 벨리하고 위 아파서 위병에 대한 것도 이렇게 중이들을 배워가지고 약을 먹어봤다, 벨리 이런 것도 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면 갈 말 아이들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다방 구보 이거 먹고서 지금 이거 예 많은 해결을 받습니다.
1: 종합으로 치료해야 되지 한 가지 한 가지 모병 치료하려부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 기관을 치료하면 저 기관에 영향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치료
0: 예,
1: 가운데.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이 기관이 치료되면 진짜 선생님 말마다 예. 여기도 아프고 여기 아이 아픔도 이따가 아프고
1: 그렇죠.
0: 예, 그 안 되던 게 이 백다방 구복해가지고서 지금 예, 이 몸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1: 예.
0: 게.
1: 예.
0: 예. 그래서 이 활동도 조치해서 좀 배달받아야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여사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니까 확실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 전화번호 이용하고 이번에 우대성 책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예.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0: 501-775번에
1: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3: 예, 난 이 두고대 어른 일곱다 반 썼습니다.
1: 그랬어요? 어떠세요?
3: 이 좋습니다. 어찌나면 손가락도 못 쓰게 아침에 일어나 구부리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그래서 까딱하게 되네. 무슨 일하겠는데 또 자꾸 가오로 자꾸 떨군다 따에다가.
1: 그 문제입니다. 그게. 예, 예.
3: 아, 그리고 예, 날이 흐린 날이면 예, 또 예, 어디면 아픈지 손목이도 아프지 발목이도 아프지 그게 그 약을 바르니까 용도했을 때다 그게
1: 이 제품의 특점이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 네.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 통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먹고 바르고 하세요 그러니까.
1: 그렇죠.
3: 네 용도했습니다. 허리에 쓰기도 용도치 발목이 하고 손목이 붓기고 내리더니 그 다음에 다쳐서 아프던 게 자꾸 더 아팠다 나섰다 또 어떨 때 더 원래 그렇게 아픈 증세 없으면 엄청나게 아파다 또 나사지고 그러는 게 그게 다 없어질 때다
1: 그렇죠.
3: 많이 지겠다.
1: 예예 그렇죠.
3: 예. 예. 이 약을 지금도 나니 계속 하다 두번 바르게 바를 때마다 처음에 그거 대번져지면 야 그거 어때는 그거 좀 엄살스러운 것 같아요. 따가받아서 예. 좋습니다. 예. 조금만 발라서
1: 예.
3: 그래서 그게 한 2, 3번 지나면 그 다음에 시원합니다. 되게.
1: 그렇죠. 예예
3: 이용 좋습니다. 그게 예. 예. 제 피부도 그 따가만할 때니 뭐 다음엔 어찌고 말까 때니 그래서
1: 금방 지나가죠.
3: 피부 손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용도했습니다. 예. 예. 그러네 이번 올해 하더니 상관요 요 두고 대나요 약사다 그냥 개미로만.
1: 예, 이 두고 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예. 받았기 때문에
3: 그렇죠.
1: 실을 놓고 예. 쓰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3: 무조건 됩니다. 예. 과감한
1: 예. 그렇죠.
3: 제품.
1: 예. 예.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백서방 구복약 우선 6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아, 예, 예, 예.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예.
1: 예.
4: 생각밖에 예, 또 그거 뭐 다른 약을 세 번 먹는 것만 효과도 좋습니다.
1: 한 번 먹으면 밤에, 예. 그렇죠.
4: 예, 밤에 그래서 예, 자기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예, 서로 한 30분 있다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4: 나는 예,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한 예. 2시 만에 소변볼라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예, 밤에 잠이 와 형이 애나 떼는데 이거 백다방 구복약 먹은 다음에 예, 잠이 영 잘 온다.
1: 예.
4: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결국 이 백다방 구복약이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1: 아, 그래요.
4: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거리시한 게 어림지 나는 같은 게 정신이 난다. 그런데 이거 먹은 다음에 정신하고 그래 왜 이게 우리 70 넘어 먹은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루고루 다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예.
4: 예. 또 예, 나는 위축성 위험 진단받은 지는 한 10년 됩니다. 그러니까

0: 소화잘 아이 되고 담낭도 아이 좋고 했는데 이거 먹을까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게 맥이 나고 이 다리가 이 뭔가 허리랑 아프던 것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영 신기합니다. 이
1: 바로 그랬어요. 컴파즈 도와주니까 다리 허리가 아프던 게 신주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황성이나 성분 자체가 건비이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예.
0: 예. 그리고 또 얘, 이게 심장도 잘 도와준다.
1: 바로 그랬습니다.
0: 예. 예. 심장이 좀 이렇게 교식하고 딴 사람 테를 먹어도 어떤 때는 자꾸 구두도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근본상 이게 심자에 후두두 한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우선은
1: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경락을 수통시켜 막힌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분입니다. 예, 종합을 해야겠죠.
0: 이거 정말 그래서 간편하고 백군에서 그래서 예 한번 먹을 거 채취해놨어요. 효과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 때에 좀 계속 쓰자고 제 전화한 겁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예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하십시오. 단분 냉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투골테를 얻으네야 한 넉 달 넘겼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아, 부복하고 바르고 하니까 얼마나 효과 좋은지 예. 예, 다른 약 많이 썼는데 아이들이 든 게 예, 이거 쓰고 지금 효과 되게 좋습니다. 지금.
1: 그래요.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들 전화한 게 지금 여보세요?
1: 예. 어, 전화 떨어지네요. 예예예. 예, 예.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단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저는 어제 투골테 쓰는 거 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저기 국가에서 투골 발명한 약이라서 정말 호기심이 걸려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저는 지금 이 무릎이 할말염이 오고 영 붓기에서 많이 시렵니다.
1: 예, 예.
4: 부기 바쁩니다.
1: 무릎이 많이 부종이 생겼죠. 예, 똥통과 더불어. 예.
4: 예, 그래, 이래, 쓴 결과가, 예, 이 부순 게 내릴 때다.
1: 부순 게 내립니다. 예,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예.
4: 먹고, 바르고, 예. 예 안마하고 이래까요. 하루에 세 번씩 딱딱 했습니다.
1: 아, 예.
4: 그리고 요 발목이 뒤지자면 요 보순관이 났고, 그 밑이 딱 새굴어서 뒤지지 못해.
1: 예, 예.
4: 예, 거기다도 예, 그 약을 바를까. 영 시원하고 영 좋았을 때가.
1: 그럼요. 예예.
4: 예. 예, 뒤지지 못하게 수구덩이 그거 증상이 이상했었지.
1: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얼마 전지 말 확실히 이 약은 정말 국가 발명 투고 약이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다른 약은 먹으면 위를 상하고 낫지도 않고 영약을 먹다도 버린 게 많은데 이 약은 확실히 무슨 위를 상하려고 어제 위를 더 봐주고 밥도 잘 먹고 기운이 나는 거.
1: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아무래도 이거 치료한 바에 끝까지 치료해야 되죠.
1: 그렇죠.
4: 이번 활동에 얼마 더 좋습니까?
1: 예.
4: 그래서 싸자고 그랬는데.
1: 예.

0: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실 만한 근거가 충분합니다. 야,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그걸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며 기본 움직이지 못하며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는데 확신성을 가지고 복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집에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해가지고 1년을 한두 번씩 꼭꼭 입원하고 됐습니다.
0: 예.
3: 돌아서는 보고 있으니까 다발성기 핵기 뚫려가니까 또 그리고 매니가띠 하면서 시스가 그렇게 했죠. 자꾸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꼭 땡기를 맞아야 되고 왜 기침으로 나도 아무 담당 못하고 가려올라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 백사판 고객이 좋댔어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선호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굉장히 지금 제일 민심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이 감기 자주 아이 걸리고
0: 예.
3: 일단 감기 걸리면 기침나고 가래 끌어올리고 그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맥이나 하고
0: 그렇죠.
3: 네, 단맛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밥은 미래 잡수지 못해가지고 맥이 없어서 안 그랬는데 혈압도 높고 지금 혈압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다발성기인 세월에 인해서 자꾸 머리가 흐리멍통하고 어지럽고 계속 어지럽다 했습니다.
0: 예.
3: 네, 계속 그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자방 계속 활동하고 있죠.
0: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활동 진행됩니다. 이번에 398은 한 가게 하게 되는데 7가게, 5가게, 15가게, 20각 주고 그리고 사실 때 전화하신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주게 돼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예.
3: 501-775번이.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아,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백자방 구박액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품이 나온 출처가 화신과학기술집단유한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이라고 제가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과학기술 집단에서 나올 때는 지금 시대가 기본 뭐 노령화 시대에 들어선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방 직후에는 평균 나이가 39세였, 수명이 39세였는데 지금은 70대 후반으로 이렇게 78, 9세 이 정도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은 82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78세 이 정도까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아무튼 앞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좋은 먹을 근심 없고 잘 근심이 없고 물건이 너무 풍부하고 값이 저렴하고 이런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입니다. 이게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제하소, 인양호, 항정, 구기자, 항계, 단삼 이런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기본으로 경락을 잘 수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단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경락이 막히게 되면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삼이라는 성분이 기본상 오해를 풀어준다는 게 바로 뭉친 걸 그 풀어준다는 말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을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세포의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세포의 노화 과정은 면역력 저하와 더불어서 쉽게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환계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게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간데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황정이란 성분은 바이초즈성이라 합니다. 100가지 그 초약 가운데서 아주 그 왕자로 불리는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익기 양음의 역할을 하면서 건비 익위 역할하고 윤폐 역할 건비라는 것은 건비이기라는 것은 중초를 도와주는 소화공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관대 충족한 양이 산소를 보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 하초 가운데서는 보신의 역할을 부선 이징 정신이 나게 하고 곰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나왔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더라, 식미를 당긴다, 소화가 잘 된다, 맥이 난다, 정신이 난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곰팥의 양을 돋아야만이 곰팥의 원기를 돋아주면서 곰팥이 든든해집니다. 곰팥이 든든하니까 기본으로서 우리는 곰팥이 든든하니까 곰팥은 오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데 심장혈을 충분하게 리화해서 좋은 혈액을 심장에 그리고 노폐물을 방광 뇌도를 통해 재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이 듣는 곰팥은 근육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골격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요. 그리고 제하소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간과 곰팥을 충분하게 부강산해줍니다. 그리고 이 징시에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머리와 수염이 많이 빨리 휘어지는 걸 그걸 막아주는 여기 수오라는 것은 머리가 검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그리고 구기자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고 명목의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약을 쓰면 다른 기관이 또 손상을 받게 돼요. 그 기관은 좋아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관에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기관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종합으로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노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노령화 질병을 해결해주는 이런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백자방구복약이 바로 백근이 천년약재를 농축해서 한근으로 고온처리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약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그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유효치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복액이 액체로 된 제품이 48개월로 된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온 처리해서 백근은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멸균 작용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뭐 48개월 보관해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데 특수한 역할을 하며 특점이라면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직전 한 3, 40분 전에 빨대를 딱 빨아들이고 그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눈이 서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발딱 납니다. 그 건만증이 해결받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일한 이 피가 간주장혈이라 합니다. 간에서 피를 저축합니다. 간은 피를 전달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간에 피를 저축해서 이 피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바로 심장에 보냅니다. 심장에 보내서 심방에서 심실로 보내서 각 기관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1시부터 1시 사이에서 지금 간주장혈로 되어 있는데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서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보내게 되고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어 있으면서 간에서 충분하게 우리 저장됐던 피를 그 해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은 깊은 잠을 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깊은 잠을 자게끔 도와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창작 동화를 만나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진우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새들이 왜 계절마다 떠나고 돌아오는지 그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고추 잠자리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연꽃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흙 가득한 연못 바닥에 작은 연꽃 씨앗이 자리 잡았어요. 주변 물고기와 수초들은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없다며 포기하라고 했지만 작은 씨앗은 언젠가 물 위로 올라가 햇살을 받고 싶은 꿈을 간직했어요. 매일 조금씩 줄기를 뻗고 흙 속에서 힘을 기르며 차분하게 성장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텼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뒤 작은 씨앗은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와 넓은 잎을 펼치고 하얗고 예쁜 분홍빛 연꽃을 활짝 피웠어요.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꽃이 됐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마음속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작은 연꽃 씨앗처럼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연꽃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친구들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사료를 주고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사람이 먹는 짠 음식이나 간식을 함부로 주면 동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켜주고 충분히 놀아주며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해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콩콩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사람이 먹는 짠 음식과 달콤한 간식입니다. 네, 모두 정답 맞혔나요? 소중한 반려동물 건강 꼭 지켜주세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평소 친구들과 함께 단체 게임을 할 때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겨요.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화목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진우 친구,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친구가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별연이가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진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도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양보해 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화목함을 만들어준답니다. 또 다툰 뒤에는 먼저 사과하고 웃으며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우 친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우린 다정한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0: 탐구할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봄이 되면 따뜻한 곳에서 새들이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새들을 바로 철새라고 불러요. 철새들이 계절마다 먼 길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절이 바뀌면서 살던 곳의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에는 벌레와 열매가 사라져 먹을 것을 찾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 새끼를 키운답니다. 둘째, 온도 변화에 맞춰 편안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들은 추위에 약해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기온이 적절해지면 다시 원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긴 하늘길을 함께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은 정말 끈기 있고 신기한 자연 생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계절이 바뀔 때 하늘을 잘 살펴보며 철새를 관찰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폐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한동정이 감기한 나루토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년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해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서 뗏목을 고정하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전사가 돌덩이를 닻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밧줄로 돌덩이를 묶고 강바닥에 던지어 겨우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나갈수록 물살이 어찌나 센지 2000근짜리 바위도 굴러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요. 누군가 물이 천근 나가는 바위는 실어가도 넉냥짜리 쇠는 못 굴리는데 왜 무쇠 닻을 안 쓰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이야 옳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무쇠 닻을 얻는다 말입니까? 그때 한 전세가 대장쟁이들이 쓰는 모루가 무쇠인데 이 동네에도 대장쟁이는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대장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여경과 옹안 두 군데서 대장쟁이를 열 사람 남짓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주고 모루를 사다가 둘을 하나로 묶고 닻을 만들었지요. 시험을 해보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다 보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에는 큰 대광주리를 짜서 안에 돌을 꽉 채워넣었지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찔러놓고 꽁꽁 묶은 다음 물에 던져넣었더니 뾰족한 대나무가 강바닥 돌틈에 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정은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대략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장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장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0: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끝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도 주황종대를 따라 이 다리에 올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면서 긴 진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1: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홍군이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다리를 둘러보며 모태똥이 감탄을 했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홍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사나운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등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뜻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위원동지, 유참모정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장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이럴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복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설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총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은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1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루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누백승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족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승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허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승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승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정참마장 동지, 말을 보니까 앞설이나 열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승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노백승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갔다. 부루말은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묘백승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를 잡지도 않았다. 남의 마음을 사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일도 없었고 고리를 내세워 남을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요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넜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죠.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노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 분의 1짜리 준위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위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종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저기 증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위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위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판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장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준위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류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승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는 지도를 가방에 놓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서둘러 떠났다. 노백승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노백승은 말이 한참 풀을 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산동정네 타는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소는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주미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신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작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쏘아붙였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0: 마음은 싱겁도록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정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료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아, 이제는 눈 좀 붙여도 되겠군.
0: 한동정은 황소가 뭐라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차시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 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부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비롯될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비관 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 차원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 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부 사업보고를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 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 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라.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은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주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해평면이 상승한다고 연애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데, 경제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려움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비관론을 타파하고 봉착한 일에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 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 3천원은 보통이고 6, 7천원이 중급이고 만원 이상 심지어 6만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지점이 따로 있어 녹색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장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장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일곱 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웬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건을.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올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고비고비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수레축에 맞춘 두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관계요 두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뒷등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쳐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 심오한 의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느슨한 심령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활은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 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늘려온 부채를 부여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식업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방형으로 거칠고 추울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 잔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이, 정교한 예술품을 주워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나를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저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0: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고캐노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봤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종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 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 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무용지물이 아니며 약자로 보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실 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란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라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짓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 또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갓난 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 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숙.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천

변화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 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나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보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 것 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 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보아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악스레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감동도 받아보며 진한 사랑도 불태워보며 두 높은 열정도 쏟아가며 싱싱한 희망도 품어가며 주어진 만큼의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감히 인생을 미워했지만 감히 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에서 작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보겠습니다.
1: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용흠야급위원회에서 존경된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천지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사기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 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 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총서기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여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에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 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본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교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

0: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회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교,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재속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족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의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천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고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0: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 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 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소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노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 시장 모

있는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0: 명물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석철석 떡매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결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 줄기와 잎 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 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 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

0: 우세의 탁해 기술 혁신, 고전 명방 활성화, 전 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 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 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야급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야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영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수 모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저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수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창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 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창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 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조사, 조기 정돈, 조기 발부를 견지하고 홍수 방지 안전 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홍수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창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조대를 편성하고 구조 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내왔으며 홍수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끼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 기계설비 216대를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피난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절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천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썼고 독거로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빈주가도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과학용

네, 잣나무는 동북 지역 고유의 귀한 자생 수종으로 생태 효과, 목재 가치, 자세,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버릴 것 하나 없이

0: 일모가 많고 자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목재 품질도 우수합니다. 작과 목재를 함께 얻는 경영림 초성은 우리 서민들이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잣나무는 생장 주기가 길고 묘목 육성부터 숲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관리 단계가 우리 후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림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우리 주 이 잣나무 재배 현황 어떠한지 말씀 주실까요?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네. 잣나무 자생품 포이자 우리 네. 성 주요한 잣 생산 기지로서 네. 잣나무 림목 발전 그 기초가 네. 아주 튼튼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자연 조건이 적합합니다.
0: 네.
1: 연변이 기후, 네. 토양, 네. 환경은 잣나무 생장에 알맞고
0: 네.
1: 오랜 기간 잣나무를 심어온 전통이 존재하며
0: 네.
1: 산골 여러 곳의 자연생
0: 네.
1: 잣나무 림과 인공 조림
0: 네.
1: 잣나무가 너무 분포해 있습니다. 네.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0: 네.
1: 주로 활용 도나, 왕천, 안도, 훈천 등 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0: 네.
1: 현재 우리 주 림지 면적은 362.3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0: 네.
1: 그중에서 홍성 림지 면적은 3.89만 헥타르에 달해 양질 동북자시 주요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생산한 잣들은
0: 네.
1: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0: 네.
1: 국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한국, 일본,
0: 네. 네,
1: 요 근년에는 러시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 설방물은 가공을 거쳐
0: 네.
1: 활성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0: 네.
1: 활성탄은 공기 정화, 수질 정화에 쓰입니다.
0: 네.
1: 또 분쇄하여 농작물이 무토 재배 기질로 쓰이기도 하며
0: 네.
1: 예,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0: 그렇네요.
1: 예, 요 근래에는 한국에서
0: 네.
1: 우리 잣나무 그 이파리 가지고
0: 네.
1: 또 이런 향수도 만들고 예,
0: 네.
1: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리고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연변에서
0: 네.
1: 잣소를 분쇄하여
0: 네.
1: 우리 불고기 구이하는데 그 목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0: 네.
1: 그 불고기 향도 돋구는 그런 작용도
0: 아,
1: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둘째로는
0: 네.
1: 잣나무는 조림 사업이 꾸준히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산림 생태보호
0: 네.
1: 정책에 따라
0: 네.
1: 매년 잣나무 묘목 육성
0: 네.
1: 산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0: 네.
1: 단순한 조림을 넘어
0: 네.
1: 림산 경영
0: 네.
1: 우리가 말하는 림간 경작
0: 네.
1: 경작 이거는 우리 린샤 징지도 있고
0: 네.
1: 예, 그 모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잣나무 숲 아래 약용 식물 버섯류를
0: 네.
1: 재배하는 림 농복 농복합 경영을 장려해 촌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0: 네.
1: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림하 경제
0: 그렇죠.
1: 이 한계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첫째로는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농림 기술 부문에서는
0: 네.
1: 잣나무 우량모 선별
0: 네.
1: 이식 재배,
0: 네.
1: 가치치기,
0: 네.
1: 병충해 방지,
0: 네.
1: 결실 촉진 기술
0: 네.
1: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잣나무가 열매 맺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0: 네.
1: 농가들이 부담이 컸으나
0: 네.
1: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0: 네.
1: 예, 결실 재배 시간을 앞당기고
0: 네.
1: 단위 면적당 잣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25년은
0: 네.
1: 잣나무의 소년입니다.
0: 네.
1: 에, 잣나무는 자연적으로 3년에 한 번 소년이고
0: 네.
1: 에, 5년에 한 번 대풍년이라는 자연 네. 법칙이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에, 여기 네. 우리 에,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도
0: 네.
1: 한 번에 결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0: 네.
1: 예, 대풍년이 한번 된 다음에는 그 불이로부터 네. 이 저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5년의 풍년, 3년의 소년이라는 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2004년, 2024년은 네. 풍년이고 네. 2025년은 소년으로서 그 네. 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위 잣설 촌상 생산량은 네. 약 5,900톤에서 6,100톤으로 된다고 그럼. 합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규모화된 인공림 재배에서의 산량은 네. 5,800톤이고
0: 네.
1: 자연림 산량은 약 네.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자연림 홍성 소나무는 그 결실이가 네. 인공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0: 그렇죠. 네.
1: 전주에는 100여 집이 비교적으로 규모화된 잣설 합작사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00여 집이면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네. 합작사들은 다 큰 규모화된 이미 규모화된 그렇죠. 합작사들이거든요.
0: 네.
1: 2025년에 네. 잣 한 송치에 네. 10원.
0: 네.
1: 2024년이 한 송치 7원이 가격에서 10원으로
0: 네.
1: 올랐습니다.
0: 네, 좀 예. 적으니까요.
1: 예, 적으니까 값이 네. 올랐죠.
0: 올랐죠.
1: 예, 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수출이 작년보다 예, 약 18% 증가되었습니다.
0: 네, 예. 그렇네요.
1: 예, 길림성 장백산 산림 공업집단 네. 하룡림업유한회사
0: 네.
1: 대만구 림산 작업소에서는 네. 홍성림지가 약 11,100헥타르에 있습니다.
0: 네.
1: 하릉림업유한회사 퇴직종업원 유순강은
0: 네, 네.
1: 홍성림지 3,411헥타르를 도구 맡았는데 2024년에 솔방울 22만 네. 개를 채집했고
0: 네.
1: 잣을 네. 잣을 2만여 건 수확했다고 합니다.
0: 네.
1: 하릉림업유한회사에서는 네. 2023년부터 네. 림특산물 경연 판매 중심을 세워
0: 네.
1: 온라인 플랫폼에서
0: 네.
1: 생방송으로 네. 잣하고 솔방울을 판매하고 네. 있는데 지난해 여러 농호들을 위해서
0: 네.
1: 잣을 3.5만 건
0: 네.
1: 그리고 솔방울을 15만 건을 판매해 드렸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1: 그 판매액은 약 180만 원을 네. 돌파했다고 합니다.
0: 네.
1: 2025년에는 네. 기후 조건이 비교적 좋아
0: 네.
1: 수확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교 네. 비록 소년이지만 그래도 왕년보다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0: 네.
1: 온라인 생방송 판매 규모를 더욱 확대했고
0: 네.
1: 잣 가공하고 네.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0: 네.
1: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0: 네.
1: 림산 소득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의 경우
0: 네.
1: 현재 왕청현의 송융신정 묘목 재배 전무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0: 네.
1: 홍성나무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0: 네.
1: 486 가구 촌민이 주주로 가입시켰는데
0: 네.
1: 앞으로 그 재배 면적을 1층 확대하고
0: 네.
1: 홍성나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0: 네.
1: 그 주변이 촌민들의 경제 발전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0: 네.
1: 한마디로 잣나무 산량은 그 네. 효과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넷째로는
0: 네.
1: 산업 발전의 과제도 중요합니다.
0: 네.
1: 일부 곳에서는 네. 재배 관리
0: 네.
1: 기술 수준이 낮고
0: 네.
1: 방목식으로 림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묘목 품질
0: 네.
1: 품질이 불균일하고
0: 네.
1: 자수확 후 가공 수준이 비교적 낮고
0: 네.
1: 브랜드화가 부족한 점이 발전이 제약 최요소로 꼽힙니다.
0: 그렇네요.
1: 향후 우리 주에서는
0: 네.
1: 잣나무 생태 가치와
0: 네.
1: 경제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0: 네, 네.
1: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 확산,
0: 네.
1: 림학 경영,
0: 네.
1: 모텔 확대,
0: 네.
1: 잣 심층 가공 산업 육성으로 잣나무 산업이 산촌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정 수입

0: 10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에서 리마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형세에 맞는 잣나무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의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아마 연구 부분에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리 주 잣나무 재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에는 솔방울 생산이라 하죠. 이 잣나무의 그 특성을 장악하는 것이 솔방울 생산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그 특성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잣나무는 장수성 상록 침엽수로서,
1: 네.
0: 그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1: 네.
0: 그 나무 수명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내염성이 강하고,
1: 네.
0: 성목이 되면서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1: 네.
0: 우리 개는 깊고,
1: 네.
0: 발달에 바람에 강하며 자연적으로 번식력은 양호하지만 결실 주기가 길어 자연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이 잣나무는 보면 이 수명이 몇백 년,
1: 네.
0: 그렇게 걸리고,
1: 네.
0: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잣나무, 야생 잣나무는 그 결실이가 한 20몇 년 걸려야,
1: 네.
0: 자연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로는,
1: 네.
0: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잣나무 생장에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0: 기후로 보게 되면,
1: 네.
0: 한쟁 온대,
1: 네.
0: 우린 지금 대륙 온대성 기후거든요. 네. 우리 인변이 기후를 선호하며,
1: 네.
0: 추위에 강하고,
1: 네.
0: 혹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추운 그 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연평균 기온이 낮고,
1: 네.
0: 개별성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부 삼성의 겨울에 추운 낮은 기온도 적응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에,
1: 네.
0: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혹은 중성이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1: 네.
0: 물이 고이는 습지나 단단한 점토에서는 그 생장이 저하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농작지,
1: 네.
0: 평평한 농작지에서는 이 토질이가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입지 방면에서는,
1: 네.
0: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산지,
1: 네.
0: 반음지 또는, 네. 햇살이 적절히 드는 곳이 적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사지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1: 그렇네요.
0: 반음지를 요구하는 거는 지금 최광조,
1: 네.
0: 햇빛이 많은 이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잣나무 재배하려 할 때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홍성 재배로,
1: 네.
0: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1: 네.
0: 품성 선별,
1: 네.
0: 묘목 관리,
1: 네.
0: 토양 정비,
1: 네.
0: 파종,
1: 네.
0: 그리고 식재 기술,
1: 네.
0: 그리고 시비,
1: 네.
0: 시비라고 이거는 우리 비료 관리,
1: 네.
0: 수분 관리,
1: 네.
0: 병충해 방제,
1: 네.
0: 접목 기술,
1: 네.
0: 연차별 생육 관리,
1: 네.
0: 등 일련의 표준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홍성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1: 네.
0: 초기 묘목 관리와,
1: 네.
0: 장기적인 전기 관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이 잣나무가 효과성이 좋다 해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나무 재배지 어떤 곳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첫째로는 파종 및 식재 기술인데, 파종에서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1: 네.
0: 채집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1: 네.
0: 종자는 미리 저온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이 청적 처리라는 것은,
1: 네.
0: 우리

0: 밭을 뜯어가지고 네. 전자를 뜯어가지고 네. 모래 섞어가지고 네. 우메다가 네. 온 겨울 청적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자씨가 네. 그러니까 청적 처리하게 되면 새봄에 네. 네. 예, 그 아가리가 벌레집니다. 네. 예, 벌레진 뒤에 예, 작은 싹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걸 가져다가 파종하게 되는데 이 자식은 네. 보통 청적 처리를 한 2년 해야 됩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발아를 청적 처리로 발아를 높인 뒤 네. 파종상에 균일하게 뿌리고 얇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1: 네.
0: 묘상은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네. 잡초를 제때 제거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식재인데
1: 네.
0: 산행생태는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
1: 네.
0: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그 병해가 없고
1: 네.
0: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서
1: 네.
0: 이듬해 봄 토양이 녹은 직후
1: 네.
0: 식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식재 구덩이는 뿌리가 펴질 수 있게
1: 네.
0: 충분히 파고
1: 네.
0: 뿌리를 구부러지지 않은 채 흙을 채워 단단히 다집니다.
1: 네.
0: 식재 간격은
1: 네.
0: 성목 생장 공간을 고려해 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한 2m 그 사이로
1: 네.
0: 식재하고
1: 네.
0: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그 어간 묘목을
1: 네.
0: 빼가지고 다른 데 죽은 묘목을
1: 네.
0: 공유하면서
1: 네.
0: 4m 간격을 하게 되면
1: 네.
0: 앞으로의 산장에 아주 도움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및 수분 관리 있는데
1: 네.
0: 시비라고 하면 우리 그 비료 관리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질소 위주의 비료를 사용해주고
1: 네.
0: 성목된 뒤 후에는
1: 네.
0: 인산 칼륨 등을 위주로 하는 복합 비료를 추가해 네. 그 결실을 유도합니다.
1: 네.
0: 봄 생장기와 가을 휴면 전 2회 집중 시비하며
1: 네.
0: 부식 퇴비를 함께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1: 네.
0: 과비는 부리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네. 이제 시비에 주의할 점은 우리 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이 가파롭고
1: 네.
0: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두 이 시비에 크게 저 중시를 하지 않는데
1: 네.
0: 우리 이제 얘기하다시피 우리 잣나무는 5년 풍년 3년 소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히 시비 단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비는 이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우리
1: 네.
0: 너무 비료도 너무 많이 주게 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에 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도 네. 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였는데
1: 네.
0: 묘목 활착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1: 네.
0: 정기적으로 관수합니다.
1: 네.
0: 홍성은 가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1: 네.
0: 장기적으로 가물게 되면
1: 네.
0: 반드시 관수가 필요됩니다.
1: 네.
0: 반대로 비가 많을 경우에는
1: 네.
0: 배수를 파가지고
1: 네.
0: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가지고
1: 네.
0: 불이 썩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그 주요 병충해 그 방지인데
1: 네.
0: 충해 방지는
1: 네.
0: 솔잎벌레,
1: 네.
0: 성충이, 깍지벌레
1: 네.
0: 등 피해를 줍니다.
1: 네.
0: 생육기 정기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찰하고
1: 네.
0: 생물 방지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해충 밀도를 관리합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충해 관리는
1: 네.
0: 자주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벌레가 이 발견하는 그때부터 약을 네. 써야 합니다.
1: 네.
0: 미리 쳐서는 이거는
1: 안 되겠죠.
0: 안 되죠. 네. 벌레 없는 데 치게 되면 그래서 약 낭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래 그 병해는
1: 네.
0: 주요 병해는 홍성이,
1: 네.
0: 입 마른 병,
1: 네.
0: 우리 성는 병,
1: 네.
0: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지금 산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스쿠빙이라고
1: 네. 네.
0: 그렇게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이러한 병은 주요는 통풍이 잘 안 되고
1: 네.
0: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는데
1: 네.
0: 우리

0: 통풍하고 배수 개선으로 네. 주요로 예방하고
1: 네.
0: 발병할 때는 전용 약제를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병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병해는
1: 네.
0: 발생하기 전에
1: 네.
0: 그 시기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예방해야 합니다. 약을 네. 먼저 쳐서 이 중해하고 반대되죠.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통풍도 잘 돼야 네. 병해도 예방되니까
1: 그렇죠.
0: 어렸을 때 나무가 네. 어렸을 때 정전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 우리 지금 보게 된 나무가 큰 다음에는 정전 네. 못하니까
1: 네.
0: 우리 나무가 어릴 때
1: 네.
0: 전문가하고
1: 네.
0: 자문하여가지고 정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설방울 생산에서 전목을 통해서 방울이 달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목을 하는지요?
0: 예, 첫째는 전목이 필요성.
1: 네.
0: 우리 홍성은
1: 네.
0: 잣나무로 그러죠.
1: 네.
0: 자연 파종
1: 네.
0: 묘목이 경우일 때는
1: 네.
0: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네. 긴 시간이 수요됩니다.
1: 네.
0: 보통 26년부터 30년 돼야
1: 네.
0: 그 결과가 나오고
1: 네.
0: 그다음 그 산량도 너무 네. 많지를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개체 간 결실량과 품질 편차가
1: 네.
0: 아주 큽니다.
1: 네.
0: 전목은 우량 모수의 형질을 유지하고
1: 네.
0: 결실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1: 네.
0: 그 수확량은 안정돼 증대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1: 네.
0: 또한 병해 저항성과 생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
1: 네.
0: 전목 기술 분류.
1: 네.
0: 주요로 측지접,
1: 네.
0: 절단접,
1: 네.
0: 피층접 등이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1: 네.
0: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
1: 네.
0: 주요 봄철,
1: 네.
0: 봄철에 활착률이 높은
1: 네.
0: 전목 방식을 활용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세 번째로 결실 시기 단축 효과도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자연 파종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26년 내지 30년 시간이 걸리지만
1: 네.
0: 우량 모수를 이용한 전목 묘목은
1: 네.
0: 8년 내지 10년 만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빨렸네요.
0: 예,
1: 네네.
0: 최대 10년 이상 결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1: 네.
0: 그 수익 회수 기한도
1: 그러네요.
0: 크게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정전하고, 비료하고,
1: 네.
0: 관수하고,
1: 네.
0: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풍년하고 소년,
1: 네.
0: 이런 자연 법칙도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잣나무 재배에서 어떤 관리들이 따라서 해야 할까요?
0: 전목 준비.
1: 네.
0: 첫째는 모수와 접수 선발.
1: 네.
0: 그 결실량이 많고 품질이 네. 우수하며
1: 네.
0: 병충해가 없는 성목을 모수로 지정하고
1: 네.
0: 건강한 1년생, 2년생 가지를 접수로 채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1: 네.
0: 좀 많이 그 잣소리 많이 달리고
1: 네.
0: 병충해가 없고
1: 네.
0: 이런 데 접수를 가서 1년생, 2년생 되는 접수를
1: 네.
0: 접수 채집하여 가지고
1: 네.
0: 우리 우메에다 저장했다가
1: 네.
0: 우리 접목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도구 소독,
1: 네.
0: 접목할 결속끈 등 도구를 소독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시기선 선정.
1: 네.
0: 우리 지역은 이른 봄 5월에 수액이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 네.
0: 5월 달에 접목하면 그 활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실지 접목 조작은
1: 네.
0: 모수의 줄기를 일정 높여서 절단하고
1: 네.
0: 보통 작은 묘목은 한 뭐 30cm, 40cm에서
1: 네.
0: 절단하고
1: 네.
0: 전목 부위 껍질을 일정 정도로 크기로 벗깁니다.
1: 네.
0: 접수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
1: 네.
0: 모수의 절단 부위에 밀착시켜 네. 형성층을 정확히

0: 특히 맞춥니다.
1: 네.
0: 전용 결속끈으로 단단히 묶고 네. 접목 부위를 보호지에 또는 비닐로 감아 수분 증발과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 접목 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관리해 접수가 네. 정상적으로 생장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맹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자라는 싹을 제때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이 재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지역은 잣나무 네. 생장에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재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홍성 목재, 네. 송실, 송유 네.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1: 네.
0: 산림 관광, 생태 조경
1: 네.
0: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도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잣나무 우량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1: 네.
0: 앞으로 산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수익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1: 네.
0: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1: 네. 네, 오늘 잣나무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잣나무 재배 기술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잣나무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의 수로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또 반소리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예. 좀 사뭇 달라지는데요.
1: 아, 그렇죠. 예. 네.
0: 또 우리 그 10대 소녀들이 함께한 자리라.
1: 예.
0: 예. 새롭게 또 두 분이 오셨어요.
1: 예.
0: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아유. 그 젊음의 활기로 찬 10대들 보니까. 예. 아, 이 10대 소녀들. 나의 10대는 어디 갔지? 예.
1: 그렇죠.
0: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좀 멀었죠? 10대는 어디에 갔을까?
1: 지금도 너무 고우시고, 네. 너무 활기차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오늘 이쁜 학생들이 네. 오셨어요?
1: 예, 네. 그렇죠.
0: 아. 네. 그럼, 다 전부 다 박수현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유, 우리 그 전공 학생들이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반소리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3: 네. 인터넷에서 반소리하는 모델을 보고 되게,
0: 소리 높게요.
3: 네.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인터넷에서 반소리 무대. 박소연 선생님 무대 보셨어요?
3: 네.
0: 오, 롤 모델 됐네요. 안지연 학생은요?
4: 저도 선생님 무대 보고
0: 좋아하게 됐나요?
4: 되게 멋진.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10대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예. 힙합이나 뭐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판소리를 이렇게 좋아하기까지는 정말 너무 좋아해야만 이런 판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소리기 때문에
0: 대단하죠.
1: 네. 정말.
3: 기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0: 네. 왜냐하면 판소리나 민요든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대든 그런 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1: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어려운 것만큼 또 그만큼의 그렇게 열정이나 애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좋아서 그 소리에 대한 매력을 알 때 그래서 아 그래서 이 판소리가 그렇게 많은 그 명창님들도 그렇고 고되고 힘들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이 있으니 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를 또 저도 그렇고 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 직접 지금 알아가고 있는 더 네,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0: 그러게요. 우리 연변 라디오 방송 예. 플랫폼을 통해서 예. 전통 판소리 문화를 그렇죠.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1: 예.
0: 또한 전공자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 또 오래된 우리 민족 예술이 낡은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다가가 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한층 끌어올리고 예. 판소리 전승의 길에 예.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3: 네.
0: 아니, 근데, 판소리 하는 학생 치고, 그 옆에 윤성호 학생 제일 처음에 올 때,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네. 판소리 하는 학생들은 좀 그, 뭐가 이제 기가 있다 이러죠.
1: 아, 그렇죠.
0: 네, 오늘 이 학생들은, 예,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아주 수줍게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겠죠?
3: 네.
0: 네. 네. 아 근데 우리 환영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1: 환영식을 한번 할까요?
0: 네.
1: 네, 예, 예.
0: 아 그러고 좋죠. 자, 이 학생들은 네. 보통 그 소리해라 하면은 네. 절대 네. 주둑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네. 하라고 하면 아마 네.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네. 인사드리니까 네. 수줍겠죠.
1: 생방이니까.
0: 네.
1: 오기 전부터 까지는 굉장히 즐겁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방송국이 가까워질수록
0: 네.
1: 좀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이제 대문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아예 입을 닫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 생방송에 이런 또 묘미가
0: 네.
1: 있구나.
0: 네. 네.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기

0: 양을 닦아보시고 그렇죠. 우리 뒤에 학생분들은 예. 긴장해 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런 무대를 오히려 더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우리 그 후배 저 여기서 꼬맹이가 누구죠? 꼬맹이부터 누구에? 해볼까요?
2: 네.
0: 아, 그래요. 네. 판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판소리. 제일 꼬맹이라서 네. 저희 제자 중 제일 막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키는 제일 큰데 제일 막내예요. 네. 아직은 판소리는 아직 잘 그 아직 제가 접하기는 많이 안 했고 남도 미녀 정도로
0: 아, 그래요?
1: 많이 네.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앞동으로 준열이랑 정도를 한번 좀 해볼까요?
2: 네. 네.
0: 좋죠.

0: 어우.
1: 오, 너무 잘하네요. 야.
0: 긴장해서
1: 맛이
0: 너무 긴장한가 봐요.
2: 맛이 그냥 그 네. 남도의 그 뭐라고 된장으로 말하면
0: 하죠.
2: 네, 구수한 된장국 네. 맛이네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아우. 네. 참 너무 감동이에요. 10대가 이렇게 깊은 예. 맛을 내기까지 예.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와야 할지 판소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열심히, 잘하셨어요. 고마니 안지영 학생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0: 예.
2: 자, 그리고
0: 미나는 그래도 조금 더 지은이보다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배운 시간이 좀 있으니 네. 제가 춘향무침 나오는 대목을 오. 배웠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도 살짝 이렇게 해서 배운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반소리의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0: 자, 그때요.
3: 그때요. 춘향무침은 우물색도 모르고
0: 그러지.
3: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0: 시고.
3: 울음이 지장착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0: 주시고
1: 다상 창문 반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다 주먹 쥐어 딸겨누며 다

0: 야!
1: 아이씨고! 이야.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0: 이 시간을 안 배워서.
1: 에.
0: 좀, 그, 긴장한가 봐요, 역시. 평소에는 그래도.
1: 예. 네.
0: 좀 잘
1: 긴장,
0: 하는
1: 것 긴장했나요?
0: 예,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니, 몸이 지금 딱 굳어서.
1: 예.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요.
2: 어떻게 또 한가?
1: 예. 우리가 요 전번에 예. 금방 배웠던 예. 판소리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너무. 아유, 담백합니다.
0: 예, 이제 이 시간이 되지 않아서 네. 아직 지금 가사도 지금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네. 이렇게 예, 사실 어제까지 제가 오늘 와서 생방송에서 소리를 한 자락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반드시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긴장하긴 했지만
1: 네.
0: 예,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1: 그래도 전혀 맞습니다. 긴장감이
0: 예,
1: 긴장감을 저희는 못
0: 계속 긴장한데 하물며 예.
1: 네.
0: 저.
1: 그럼요. 아예 네. 준비를 그냥 단단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렇게 네, 갑자기 제가 갑자기 박소연 선생님한테 뭘 네. 불러주십시오 하고 깜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0: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1: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네. 그 평소 실력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 평소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0: 아이,
1: 네.
0: 굉장히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1: 자 이제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들은 전공자들의 소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선생님이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시잖아요.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판소리를 더 많이 또 부르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네, 화이팅 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활기차 넘쳐서
0: 예.
1: 네, 우리가 수공가중 안에 이별 대목을 배우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한꺼번에 다 내려가서 훑어가다 예.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알고 예, 끝나지 않았어요.
0: 그렇죠. 예.
1: 네.
0: 어려운 대목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끝나기가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1: 네.
0: 아내의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 가실까요?
1: 네.
0: 높이 높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조건.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야.
3: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4: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배 싸우리까?
4: 무슨 봉배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4: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4: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4: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뭐였죠?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0: 간다 하기로
4: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4: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4: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여기도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4: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4: 별주부 모친

0: 내게 가지고
1: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의 학발 모친.
0: 당상의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으시기는.
0: 기체 편안으시기는.
1: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지금 안일이를 하시는 지금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었을 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다면,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싸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루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까지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0: 나라의 환우밖에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에 싸우리까.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루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시고 침실로 돌아와.
2: 부인이 손길 잡고
1: 허는
2: 당상의 학발 모친 그렇게 변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1: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까 내 이미 알았지만은을 저희가 배울 때는 내 이미 알았거니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설은 알았지만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네. 그 부분을 꼭 수정을 해서 알았지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2: 알았거니와 이렇게
1: 알았지만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들이 괜찮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인에게 매였어. 그렇죠?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별주부 마누라가.
1: 마누라가.
0: 마누라가.
1: 지금은 마누라가. 그리고 너로 오시죠. 그러면 마누라가. 이러고 가가 끝소리가 호흡이 빠져버리면 뒤에 아장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주 마누라가 가 이렇게 걷어주셔야 아장 가 그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소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호흡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게 적게 최대한 적게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마누라가 가 이렇게 안 풀고 마누라가 가 이렇게 머금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0: 짱.
1: 열심히 하셨는데. 아, 할 때. 제가 이런 농장을 좀 많이 하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아, 짱이 아니라, 아, 이렇게. 아, 짱. 그리고, 자.

0: 저보세요. 고! 빠지셨죠, 호기. 입으로 빠지셨죠. 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고! 그리고
1: 고!
0: 그렇죠.
1: 그리고
0: 끊어주시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나오더니

0: 나오더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보세요 여보가 보 풀리지 않게 일단 심을 단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리 막아주세요 리 아니고 리
1: 리.
0: 막아주세요. 호불호 막아주세요. 리. 가 아니라 리.
1: 리.
0: 그렇죠. 그대로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좋으세요. 뭔가 슬픔의 계면이기 때문에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직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넓게 쓰세요.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1: 웬 말이요?
0: 좋으세요? 지금도 웬 말이요? 하고 푸시죠. 웬 말이요? 요 맺어주세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2: 위수방황 깊은 물에 자
1: 위수방황 깊은 물에
0: 여기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위 하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위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2: 위수방황 파도 파 하고 입을 걷어주셔야 돼요. 파가
0: 이렇게 지금 가시거든요.
2: 위에서 파와 항
0: 이 받침을 들으시고
2: 깊은 물에 자 위에서 파와 항
0: 그렇죠.
1: 깊은 물에
0: 깊은 이 받침을 딱 들어주세요.
1: 깊은 물에
0: 그렇죠. 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받침은 꼭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2: 깊은 물에
1: 깊은 물에
0: 지금은 깊은 물에까지 오셨어요. 깊은 들어주세요. 자
1: 깊은

0: 앙주.
1: 앙주.
0: 완전히 부르세요. 앙 아니고 앙주.
1: 앙주.
0: 마주 떠. 마주 떠. 저세요 지금? 떠. 점이죠? 점은 절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죠? 마주 떠. 이렇게 꾸기거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자. 마주 떠. 맞춘.
1: 맞춘.
0: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맞춘.
1: 맞춘.
0: 미.
1: 흐.
0: 오시죠. 미. 흐.

0: 그렇죠. 이제는 다 버리고
1: 이제는 다 버리고
0: 빨리 정산 가신다니
1: 빨리 정산 가신다니
0: 이제 가면 왠지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너무 길었나요?
2: 지난번에 다 이 부분은 배웠죠?
0: 다 배웠었죠.
2: 네,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래도 쭉쭉 다 이제 빨리 그래도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말리 정산자.

0: 타고 가는 것이네. 자, 언제 와요? 가기는 가네.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렇죠.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뭐. 네.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어디였죠? 별일 난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미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미리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했던 것처럼 여기도 떨어지는 목이기 때문에 언제 와요 나만 몰래 듣는 사람 몰래 나만 알아서 먼저 내려와 주세요. 예, 언제 와요. 자, 언제 와요. 그렇죠. 가기는 가네.
1: 못 입고 가는 것이네.
0: 그렇죠. 근데 저기 다 입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너무 해맑으셔서 예, 가기는 가되 미련이 남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해맑으세요. 예,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엘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 잘 갈게요.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자, 가기는 가되
1: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0: 그렇죠. 네.
1: 네.
0: 그렇죠. 끝마침. 네.

0: 어떠세요? 그 다지의 다가 점이죠. 점을 절대 깔아서 내지 않습니다. 점은 그 다지인데 지금은 그 다 점이니까 뭔가 좀 아래로 많이 밀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 다지 그 다지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 저이요. 저이요로 가셔야 돼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요. 자,
1: 못 잊어요.
0: 그렇죠.

0: 조석.
1: 조석.
0: 어서? 그렇죠. 조석. 큐빠침을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조석.
1: 조석.
0: 공대를.
1: 공대를.
0: 공이 또 점이죠. 점이죠. 점일 때는 절대 깔지 않습니다. 절대 공. 구기는 게 아니라 공.

0: 지금은 장헌 중성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장헌 중성 쭉쭉 펴서 장헌 중성 펴주세요.
1: 장헌 중성
0: 초정 사직을 초정 사직을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뭐니 저희요. 저요가 아니라 저 이를 넣어주세요. 이라는 발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교정. 자.
1: 교정.
0: 먼저.

0: 규 중계 잉 받침을 먼저 하지 마시고 교조까지 할게요. 잉 받침 안 먼저 발음 안 합니다.
1: 교조
0: 저세요. 자꾸 잉 받침이 들리는데 교조.
1: 교조
0: 저세요.
2: 중 아니고
0: 중이 아니라 주까지만 할게요. 교조까지.
1: 교조.
0: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너무 좋으신데 팁을 드리자면 교조 후를 한번 떠서 올라가세요. 교조가 아니라 교조. 자
1: 교조.
0: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조.
1: 교조.
0: 그렇죠. 젊은 절도 젊은 하면 호흡이 빠지죠. 입으로 빠지지 않게 호흡이. 젊은 아니고 젊은 아내 맺어주시고
1: 아내
0: 힘 풀지 마시고 절행
1: 절행
0: 마침 들으시고 지사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2: 다 배웠네요.
0: 예, 잘 배웠습니다.
2: 오늘 시간 어때요? 괜찮죠?
0: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어려우신 그 어렵기는 합니다. 연애가. 네. 아주 야금야금 어렵거든요.
2: 그렇죠.
0: 막 그렇게 힘이 많이 들거나 겁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3: 김기동 씨하고 또 이번 시간에 네. 너무 많이 다릅니다.
2: 많이 달라요?
0: 새로우세요.
2: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그 판소리를 지금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욕심을 안 부리면 예. 그냥 두 구절만 배워도 되는데 예. 우리가 박소연 선생님 워낙 욕심 많으셔서 한 구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다 갔거든요.
0: 예.
2: 예. 그래서 다 배우는 했어요.
0: 예.
2: 근데 우리가 천천히 또 예. 풀트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0: 예. 전반 시간이 다르시고 또 오늘 또 오시니까 또 새롭죠.
2: 네.
0: 그 시간이 반복이 되면
2: 네.
0: 됩니다.
2: 그럼
0: 판소리는 그게 매력이거든요.
2: 네.
0: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잘 좀 배워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근데 너무 정말 이 10대들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지?
0: 네.
2: 그냥 그 감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0: 하다가도 저희 네. 저도 하다가도 너무 좀 안 되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판소리가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쉽게 하지 왜 이렇게 판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농담으로 하면
2: 네.
0: 또 그러면 또 아 근데 또 하겠다고 또 의지가 또 대단합니다.
2: 네. 네. 근데 일단 판소리를 배워보면 네. 정말 소리 그 빛깔 네. 또 내는 그 여기 식임체에 보면 네. 너무 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절이 정말 소리 이면에 굉장히 아장거리고 나온다라는 요 한 가지 단어만 봐도 네. 아장거리고 나오잖아요.
2: 예.
0: 근데 아장이 두 글자대로 그냥 아장거리고 나온다가 아니라 아장거리고 네. 나오더니 예. 그래서 그 형상이 정말 그렇게 아장거리고 나오는 형상이 있게
2: 예.
0: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지혜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아유. 그리고 판소리 맛은 뭐라고 한마디로 다 결정 짓기가 어렵죠. 근데 네. 끈적끈적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 특징만은
0: 네.
2: 여기에서 유일하게 또 꼽을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0: 네, 그렇죠.
2: 정말 다 끈적끈적하고 그 모든 것이
0: 네.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그렇죠. 전개하는 그 힘이 네.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매력 있어요. 야,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죠.
0: 와우, 너무 빠릅니다.
2: 오늘 잘 배웠죠, 여러분?
0: 네.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요.
2: 네. 아유, 어려워도 저는 그래요. 그 우리 방송을 듣고 판소리를 배우시는 분들

0: 그냥 오늘 한 가지 그 이 시김치를 비워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규중에.
1: 규중.
0: 네. 예. 근데 이것도 풀이해 보면은 예. 또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1: 그렇습니다.
0: 그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어렵죠.
1: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0: 그리고 됩니다. 아장도 어려운데 그걸 소리를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터득하면은
1: 맞습니다.
0: 쉽게 다 배워내실 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그래,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공가중 아내 이별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련이었습니다.
2: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离开。
1: 라디오 극장.

관동정이 강기한 나루토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년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10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희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저기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닻이 없어서 뗏목을 고정하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전사가 돌덩이를 닻으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지요. 밧줄로 돌덩이를 묶고 강바닥에 던지어 겨우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로 나갈수록 물살이 어찌나 센지 2,000근짜리 바위도 굴려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요. 누군가 물이 천근 나가는 바위는 실어가도 넉냥짜리 쇠는 못 굴리는데 왜 무쇠 닻을 안 쓰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이야 옳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무쇠 닻을 얻는다 말입니까? 그때 한 전세가 대장쟁이들이 쓰는 모루가 무쇠인데 이 동네에도 대장쟁이는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대장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여경과 옹안 두 군데서 대장쟁이를 열 사람 남짓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주고 모루를 사다가 둘을 하나로 묶고 닻을 만들었지요. 시험을 해보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다 보니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에는 큰 대광주리를 짜서 안에 돌을 꽉 채워넣었지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찔러놓고 꽁꽁 묶은 다음 물에 던져넣었더니 뾰족한 대나무가 강바닥 돌틈에 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 동정은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정말 공병 몇 사람이 뗏목 위에서 뾰족한 발이 달린 대광조리를 강물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러자 흔들리던 뗏목이 제자리를 찾아서는 것이었다. 홍군에 공병이 있다는 말이야 진작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 부대인 줄은 몰랐다. 오늘 검푸른 강물 위에 기다랗게 놓인 초록빛 다리를 보면서 한동정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번에 오강을 건너는 일에서 그 절반은 동지들이 해낸 겁니다. 한동정이 엄지손가락을 내미며 말했다. 아닙니다. 동지들이 진지를 점령했으니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지요.

0: 1월 3일 새벽 주황홍군은 이긴 초록빛 다리를 건넜다. 노새 포병 그리고 수많은 짐과 들끝들이 모두 이 다리 우로 무사히 지나갔다. 비록 10만 군대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도 주황종대를 따라 이 다리에 올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면서 긴 지네다리를 살펴보았다.
1: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홍군이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다리를 둘러보며 모태똥이 감탄을 했다.

눈이 내린 후 또 큰 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날씨이다. 오강을 돌파한 신화를 이어 또 신화를 창조한다.

공군이 오광이라는 절연 요새를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홍군은 누구나 수마를 탔는데 이 수마가 사나운 물결 우를 나는 듯이 달리는 데다가 전사들은 총칼에도 뚫리는 법이 없는 철갑옷을 입어 귀주 군대한테 손쓸 틈도 주지 않았다는 등 수마를 달려 200리에 이르는 오강 방어설을 무찌르는 바람에 귀주 군대는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다는 듯 수군거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주 군대에서 나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귀주 군대로 퍼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준이와 귀양으로 퍼져나갔다.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 덕분에 기나긴 행군에 지친 홍군은 손쉽게 길을 열 수가 있었다. 한동정 황소가 거느린 탄은 오강을 건너 계속 앞으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기세를 몰아 적의 오강 방어사령부가 있는 저장을 점령을 했다. 저장은 후지 담부대의 여장이자 오강 방어사령관인 림수생이 지키는 곳이었다. 림수생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준이로 달아났다. 이튿날 그들은 또 깊은 골짜기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양암하를 건너 림수생의 부대를 계속 추격해왔다. 한동종과 황소가 얕은 골짜기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서 통신병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단정동지, 정치변동지, 유참모정동지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류총참모정이 지금 어디쯤 있답니까? 한동정이 다급히 물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은 이를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에서 빠져나와 산비탈에 앉았다.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 총사령의 전모문을 못 봤나? 총참모장이 이번 준이 공격에서 지휘를 맡게 됐다고. 황소가 말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강을 건널 때도 전선에 왔었지. 한동정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다. 총참모장 동지는 지원이라면은 간도 커야 하겠지만 마음이 섬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지. 내 보기에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수놓듯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나는 평생 닮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따라 배워야지. 어? 황소도 웃으면서 대꾸를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자 동쪽 산구비로 부루말 한 필이 나타났다. 녀석이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품이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이었다. 누백승은 색안경에다가 낡아서 다 주저앉은 모자를 쓰고 마루에 앉아있었다. 등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가죽지도 가방과 헝겊을 씌운 기다란 외가당 망원경을 메고 있었다. 류백승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잡다한 물건은 모두 허위병의 손에 맡기는 다른 지휘관과는 달랐다. 한동정과 황소는 다급히 일어나서 맞으러 갔다. 류백승은 가볍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오래 기다렸지요? 류백승이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레이를 갖추어 말을 했다. 그러더니 한동정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총참모장 동지, 말을 보니까 앞설이나 열살을 먹은 것 같은데 슬슬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역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성미였다. 류백승은 말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은 주황소비트 구역에서부터 여러 해 나를 따라 돌아다녔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류백승은 풀을 한 줌 뽑아 말의 입에 가져

두루마리는 제 흉을 보는 걸 아는지 풀을 씹으면서 고개를 쳐들고 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유백승은 훌륭한 군인답게 소박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경망스럽지도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를 잡지도 않았다. 남의 마음을 사려고 비위를 맞춰주는 일도 없었고 고리를 내세워 남을 짓누르는 일도 없었다. 그는 손을 털며 한동정, 황수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다. 여사의 적들 사이에 전설이 떠돌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백성이 물었다. 들었습니다. 한동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고 오강을 건넜다더군요. 우리 홍군이 그만큼 위험있게 싸웠다는 얘기겠죠. 군대란 전략도 뛰어나야겠지만 위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죠. 싸움을 하되 사상자를 줄이고 탄화를 아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요백승은 지도 가방에서 조금 전에 적들한테서 빼앗은 5만 분의 1자의 준위 지도를 꺼내 무릎에 펴놓았다. 그리고 준위와 귀양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종사령이 3군단대로 여기 이 길을 끊으라고 했으니 저게 정원부대가 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준위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심계수라고 하는데 준위에서 3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적군이 주둔해 있는데 백성들은 구향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전탄이 하나같이 구련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지. 사장이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문제는 여기가 놈들의 촉각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백승이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말했다.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몽땅 섬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놈이라도 놓쳤다가는 준위성에 있는 적들이 금세 알게 될 터이니까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백승이 고개를 돌려 외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한동정과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걸 분명히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잘 알겠습니다. 한동정과 황소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노백승은 말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친구, 어서 먹게. 늑장을 부르서는 안 돼. 우리도 길을 다그제 하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노백승은 말이 한참 풀을 뜯게 하고 나서야 길을 떠났다.

한동정네 탄은 그날 밤 단계에 머물렀다. 마을은 꽤 컸는데 동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동정과 황소는 심계수의 적을 무찌를 책략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몽땅 막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부대가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슬슬 모여들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곧 짐계수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앞서가던 영장이 와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물었다. 한동작이 마루에서 빗물을 훔치면서 쏘아붙였다. 이런 기회는 얻기도 힘들 텐데 묻긴 뭘 묻습니까? 제 시간에 어김없이 공격하세요.

0: 싸움은 싱겁도록 깔끔히 끝났다. 홍군이 마을로 들어간 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전투를 마무리했다. 한동정과 황소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포로를 200명 남짓이 모아놓은 뒤였다. 적의 영장은 병사 10여 명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어느 집 작은 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결국 료백승의 말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1: 아, 이제는 눈 좀 붙여도 되겠군.
0: 한동정은 황조가 뭐라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젖은 옷을 벗고는 방으로 자러 가버렸다. 그는 자기 문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모두 정치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못마땅하기는 했지만은 몇 년을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 황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황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소는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
1: 아, 이 말입니다. 예. 천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계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예. 한 분이 순천자라고 예.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예.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예.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 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0: 한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동어어조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그니 보시나니 제가 좀 문의하다고 드립니다.
0: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이긴 셋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면 작습니다.
0: 네.
2: 작고. 이런 사람은 쓱, 어떻게 하는가 하니 뭐냐 합니다.
0: 벌써 나올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빈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증상이 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변도
0: 자수
2: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화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화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소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거 네버시안을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중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거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 침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침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닦아주기를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이렇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뇌보신환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집니다.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대단하십니다.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홀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헌팟에서 만들어 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 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곰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0: 앞으로 다, 예,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저들고. 이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2: 그래서 받아봐서 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순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또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 요추간 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견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한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건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예?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예?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예? 진잉화라든가, 예?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0: 들어갔습니다. 괘씸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콤파치트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인 조직 위축도 좀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네 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0: 비단하고 광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광팥하고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공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지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공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나끌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대부분 지방간 듣고 당남도 잔소야 한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채워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지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러면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밤사변은
0: 밤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거 구하였습니다부터 밤사변에 아줌마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2: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나지 정신 나오네.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간다. 그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받았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0: 예, 나는 깐님 뭐 구별수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시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화암당 가본가. 야, 수치에서 정차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0: 그분이 개선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속과 없어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고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네.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오늘 일이 어디 있을까.
0: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야.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0: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을까,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0: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 함에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금열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스크비언 정석이께서 연금을 시찰하신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크비언 정석이께서 다녀가신 후 연금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연금은 더욱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금의 이야기를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령관 작사 최동영 작곡의 안용수 가수가 부른 연변이 노래에 이어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내를 황영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1년 전 스급병 정석이께서 연변에 다녀오신 후 연변 대지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 시경천 작사 상남 작곡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습근평 총서기께서 연면에 다녀가시고 연면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족단결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지도와 민족정책의 올바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께서는 광동촌의 푸른 논밭과 말을 걸으시며 전면적인 초유사회 건설에서 어느 소수민족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따뜻한 당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총서기께서 남기신 은정과 기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게 다져왔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광동촌의 발전한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광동 조선족 민속촌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활용시 동성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란강 중류 평강 하곡평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정시와 인접해 있으며 길림성 EI급 관광지구로 온 하루 개방됩니다. 촌락 총 면적은 724.71헥타르이고 6개 자연툰을 관할하며 인구는 898명, 조선족 비율이 98%입니다. 이 마을은 유기농 벼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맛있다 브랜드 쌀은 일본과 한국 시장에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171헥타르의 유기농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동촌은 장백산 관광 루트로선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농업과 관광의 융합발전을 시작해 60가구의 특색 민박, 900평방미터의 민속식당 및 논밭 공중관람선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족 복장체험, 김치담그기, 민속혼례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향촌관광중점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촌락 등 칭호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촌사관을 건립해 논밭 관광, 민속체험, 연구학습교육의 업태구조를 형성했습니다.

2009년 9월 광동초는 국가급 생태촌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태촌 건설 소조를 구성하고 설립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생태촌 건설 사업을 전개한 이래 광동초는 생태보호와 건설, 생태농업, 생태주거, 수토보전과 수원지보호, 생태문화관광 등 6대 공정 29개 항목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해 마을 전체의 역량을 모아 생태촌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마을 내 녹화 및 미화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백양나무 7,000그루를 심어 성급 환툰림 조성을 순조롭게 완성했고 붉은 가문비나무 1,000그루, 벼고동나무 1,000그루, 기타 미화 녹화나무 5,000여그루를 심었으며 마을 길 양옆에는 각종 화초를 심어 광동촌 내에 계절마다 꽃이 끊이지 않고 해마다 푸르름이 나무가지에 가득한 생태 환경을 펼쳐 보였습니다.

광동촌의 벼밭은 해안강 평강평원에 위치하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장 큰 벼기지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연변 지역에서 생산된 로성 입살은 이미 발해국이 당조에 바치던 공미였습니다. 오늘날 광동촌은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해 입살 산업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2018년 광동촌은 영파시와 협력해 나의 연변 한뛰기 논밭을 추진했고 중국 제1자동차 공장 등과 협력해 공유 논밭 온라인 분양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첫 해에 400건의 공유 논밭을 성공적으로 판매해 약 4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이후 3년간 누적하여 2만 4천 건의 공유 논밭을 판매했습니다.

많은 발전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장백산을 왕복하는 관광팀을 맞이하고 있는데 발동 내용에는 마을 경관 관람, 순대와 떡 등 조선족 특색 음식 체험, 그리고 기계화 모내기, 가을거지, 논, 오리, 사육 등 현대 농업 생산 과정 견학이 포함됩니다. 마을에는 900평방미터의 민속식당이 있으며 동시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구역에서는 조선족 민속홀리 공연 영상을 상영하며 30여 벌의 조선족 복장을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구역에는 그네, 늘뛰기 등 조선족 전통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 과정에서는 해설원이 조선족 민속문화를 소개하며 관광객은 마을 주민의 집을 방문해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광동촌 당지부는 당건설의 붉은 유전자를 변경 민족마을 발전의 모든 부분에 깊이 심었습니다. 당원 대원은 2015년 35명에서 41명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그중 35세 이하

청년 당원 비율은 38%로 향상되어 당 조직에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논관광지구, 민박, 클러스터 등 핵심 구역에는 15개의 당원 책임 구역이 빛나고 있으며 당원 자원봉사 서비스팀이 부지런히 활동하며 향촌 발전의 든든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촌 진흥의 관건입니다. 광동촌은 현재 양성과 외부 재유치 모델을 채택해 지분응수, 귀향인원, 고학령 인재 등 젊은 인재들을

마을 지도부에 널리 받아들여 간부대우 구조가 크게 최적화되고 창업 열정이 전례 없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600만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700평방미터의 종합서비스센터, 새 촌민위원회를 신축했으며 민원서비스, 교육훈련 등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아 향촌 발전의 전투보루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며 당건설이 진정으로 향촌 진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했습니다.

광동천은 평강의 오아시스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71헥타르의 논이 그 발전의 기초입니다. 마을은 이 비옥한 토지에 기반해 입사할 산업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원과 브랜드 구축이라는 두 바퀴의 동력에 힘입어 맛있다, 해랑강 어용 입살 등 유기농 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우수한 입살은 국내에서 잘 팔릴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국제시장까지 진출했으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원에서 15원까지 껑충 뛰어올라 일반 농산물에서 고급 브랜드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12여 년간의 분투의 길에서 광동초는 초심을 굳게 지키며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탐색 속에서 혁신하고 혁신 속에서 발전하여 마침내 광동촌을 활용시 향촌지능의 시범촌이자 모범촌으로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현재 광동촌은 기층 당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이 현저히 강화되어 당중앙으로부터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당원 간부와 군중들은 활기가 넘치고 전국 문융촌이라는 명성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경제와 마을 주민 수입은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어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한 가족처럼 치밀하여 민족 융합의 분위기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해내외 관람객들이 광동촌에 오시어 특색 관광의 매력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출애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최금란 작사, 정예승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나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계속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활동입니다. 운동과 건강,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세에서 6세 아이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코치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병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2,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 보조 글쓰기가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 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문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에 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소모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비만의 원인으로 환경과 습관의 이중적 영향을 꼽습니다. 가족 모임과 간식이 많아지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며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전자기기 사용으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내 자녀 주견이 있는 아이로 키우자면 부모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에 맞는 운동 지침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또 계속해서 AI는 도구일 뿐 우리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건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점점 짙어져가는 여름입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나무의 모든 생명은 제일 왕성한 기운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계절처럼 우리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이 생기 넘치는 삶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11년 전의 이날을 떠올려봅니다. 연민을 시찰하신 습금형 총사계의 간곡한 당부,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과 기대, 그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뿌리 내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만큼 성장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는 계절, 오늘도 그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지우기도 합니다. 쉽고 간편해진 핸드폰 촬영 공능 덕분에 우리는 점차 사진의 무게를 잊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지 못했던 지난 세기 7, 80년대에는 사진 한 장, 사진 액자 하나에 한 사람의 운명이, 한 가족의 살아온 이야기가 고즈넉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잊고 지냈던 사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제국의 우리 집 사진 액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기 쉬워져서 사진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산다. 사람마다 휴대폰만으로도 하루에 수백 장을 찍을 수 있으니 어찌 소중하게 느껴지겠는가. 옛날에 비해 사진을 보관해 두기도 편리해져서 사진 액자라든가 사진첩이라는 말마저 점점 잊혀지고 있다. 내가 살았던 지난 세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사진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방 안 바람벽에 사진 액자만은 걸어놓고 살았다. 간혹 손님이 여느 집에 방문이라도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벽에 걸리는 사진 액자였다. 액자에 질서정연하게 끼워놓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 집의 친인척 관계, 인맥, 사회적 지위, 지어 가족사까지도 알 수 있었다. 집주인과 손님의 대화는 흔히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 속의 인물들에 대한 궁금함과 덕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우리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우리 집 사진 액자에는 색발에서 거의 원모습마저 알아보기 어려운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도 있었고 고모의 가족 사진도 있었다. 사진 액자에는 또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낳은 어머니 양쪽에 붙어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세는 아버지의 독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잡고 있는 자전거는 우리 집 자전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셨던 촌병원의 자전거였다. 그 자전거 덕분에 나는 소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혔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세는 사진을 액자에 올려 쓴 것은 그 사진이 그만큼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액자는 또 세상에 태어나 1년 남짓이 살다가 홍진바람에 죽었다는 여동생 선옥의 백일 사진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엄마 엄마 말만 하다가 눈을 감았을까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셨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마주할 때마다 말 못할 불만을 느끼곤 했다. 사진 액자 속에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사진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미안해하셨다. 덕분에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촌스러운 아이였는지 모르고 있다. 이따금 넋두리처럼 하시는 어머니의 추억담을 통해 내가 아기였을 때 눈이 컸다는 것, 유치원을 다닐 때는 노랑머리였고 콧물을 많이 흘렸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집 사진 액자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의 사진은 소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마저 독사진이 아닌 머리가 녹돌만큼 작은 졸업사진이었다. 졸업사진을 찍는 날 나는 남보다 멋지게 찍히려고 특별히 어머니가 소학교 졸업을 기념해 새로 사준 검은색 골덴 바지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다. 하얀 마스크끈이 밖으로 노출된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잔뜩 긴장한 기색을 짓고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나에게도 천진난만한 소년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하곤 한다. 그 사진을 액자에 끼워놓고 나서 나는 며칠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나의 소학교 졸업이 1973년 1월 29일이었으니 사진을 찍던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골덴 저고리를 입은 나의 가슴 밖으로 하얀 마스크끈이 노출된 것은 주위의 얼굴을 얼구지 않으려고 두터운 마스크를 끼고 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상하지 않기 위해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소급 친구들 중에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얼어서 량볼이 트고 빨갛게 붓기는 애들이 많았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큰 형님이 집을 떠나 길림시 야금 학교에 가 있어서 형님이 편지 속에 동공해서 보내오는 사진들이 사진 액자를 많이 점했다. 사진 액자에 끼에는 여러 사진들 중에서 유일하게 큰 형님의 사진만 보난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것이어서 큰 형님의 사진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순대같이 좁은 바지에 머리에 캡을 눌러쓰고 송화강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멋졌다. 나는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길림시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무색했다. 그저 강남과 강북을 잇는 일반 다리였을 뿐이다. 고중을 다닐 때는 둘째 형님이 집을 떠나 북경 공군 부대에 가 있었다. 모자에 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북경 천안문이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둘째 형님의 사진들이 또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메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둘째 형님이 보내온 사진들 중에서 지프차 운전대를 잡고 찍은 사진을 가장 좋아했다. 둘째 형님은 부대 운수대에서 무선전차를 몰았다. 두 형님이 엇바꾸어 사진을 붙여오는 바람에 우리 집 사진 액자의 한가운데 모셨던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 어머니 사진은 서산에 지는 전해캐처럼 서서히 한옆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셋째 형님은 촌회계였기에 사진을 찍을 기회가 적었다. 설사 사진을 찍었다 해도 농촌에서 늘 보는 초가집이나 논밭, 산과 강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서 별로 사진 액자에 끼워 넣을 만한 작품이 못 되었다. 어머니는 셋째 형님을 보기 미안했던지 어느 날 나에게 돈을 주면서 용장에 가서 사진 액자 하나를 더 사오게 했다. 셋째 형님은 우리 오형제 중에서 키도 제일 작고 공부도 제일 못했지만 마음이 착해서 부모님들의 동정심을 많이 샀다. 운 좋게 고중을 다닐 때 회계반을 다닌 것이 미천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나오기 바쁘게 생산대에서 회계를 했다가 이듬해는 대대회계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향 신용사 직원으로까지 발탁되었다. 내가 새로 사온 사진 액자에는 셋째 형님이 향회계 학습반에 참가해 찍은 단체 사진과 내가 학교 대표로 활동에 참가해 찍은 사진도 끼워 넣었고 전국 소학교 축구 시합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막내 동생의 사진도 끼워 넣었다.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차지 않는지 어느 날 막내 동생을 명정 사진관으로 데리고 가서 동생이 축구공을 안고 있는 모습도 찍고 공을 차는 동작을 하는 모습도 찍어서 액자에 보란 듯이 끼워 넣었다. 동생은 오행제 중 막내여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게 귀염을 받는 동생에게 한때 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가며 무관의 폭력을 휘둘렀다. 집집마다 쌀이 모자라서 쌀 절약 공약을 부엌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배고팠던 세월. 나는 나와 마주앉아 밥을 먹는 동생이 어머니가 사발에 무더기로 담아준 쌀밥을 정신없이 먹을 때마다 좀 적게 먹으라고 밥상 밑으로 동생의 무릎을 툭툭 차며 눈치를 주곤 했다. 그러면 더 먹지 못하고 빈 숟가락을 허망 들고 망연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던 동생의 가엾은 모습을 나는 지금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한때 나는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미친 듯이 동생을 도와주었다. 집을 사고 택시차를 사준 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로무 수출로 외국으로 나가는 보증금까지 대주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동생에게 진 빚이 너무 무거워서였다. 그래도 오늘까지도 도저히 갚아지지 않는 빚이지만

언젠가 아내와 같이 고향으로 갔을 때 룡정 운수 공사에 취직해서 얼굴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 잠이 뒤들어가 수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무작정 끌고 룡정 사진관에 가서 셋이 함께 형제의 기념이라는 글귀까지 받고 찍은 사진이 동생과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기념물이 되어왔다. 그 사진도 후에 우리 집 사진 액자에 끼어 있었다. 동생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나의 사진이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본격적으로 장식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내가 대학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찍은 독사진, 북대야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찍은 사진까지도 우리 집 액자에 속속 올랐다. 아버지는 내가 형님들을 흉내내 붙여보낸 사진들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전부 액자에 끼워넣기 위해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당신의 공군 메달을 끼워넣었던 액자를 모두 털어내고 대신 나의 사진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 오행지 중에서 유일한 북경 대학생이기에 응당 그런 특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북경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부르기 쉽게 그냥 나를 북경 대학생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57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오행지에 대한 자랑만 끝없이 하셨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만 밤 깊도록 전쟁담을 하셨다. 우리 집 방안에 걸렸던 사진 액자는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우리 오행지 부부가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찍은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 어머님께서 환갑을 치른 뒤 화룡시에서 근무하던 셋째 형님 집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이다. 내가 20년간 살았던 초가집은 그 뒤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허물어졌다. 그 뒤 몇 번이나 어머님을 뵈러 셋째 형님 댁으로 갔지만 옛날 고향집 방안에 높이 걸렸던 사진 액자를 보지 못했다. 집이 좁아서 옷장이나 책장마저 제대로 놓기 어려운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사진 액자까지 방에 걸어놓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사진 액자의 행방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1980년대 중엽에는 사진 액자보다 사진첩이 더 유행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 집 사진들이 2005년 봄에 녀덕증 말기로 북경에 있는 우리 집에 오셔서 3개월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그만 꾸러미에 보물처럼 감싸여 있을 줄이야. 엷은 분홍색 실크로 감싸고 또 감싸여서 그것을 푸는 데만 한참 걸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고서야 어머니가 생전에 왜 침대에 누워 주무실 때마다 그 꾸러미를 베개 옆에 놓고 주무셨는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꾸러미 속에 드러난 사진들은 한낱 사진이 아니라 그이가 75년이라는 바람하는 세월을 견뎌오면서 모아온 전부의 재산이고 1년 360을 낮과 밤을 이어하고 또 해도 못다할 기나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베개 곁에 놓았던 그 분홍색 실크 꾸러미, 그 속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75년 파란만장한 인생의 전부였고 밤낮으로 들려주셔도 모자랄 긴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게를 느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전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삶이 멈춰선 듯이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시기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이겨내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뛰어넘을 힘을 발견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때면 그것이 가져다 줄 힘과 용기를 그려보면

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글과 함께 마음의 응원을 전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의 글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돌격 앞으로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힘을 주고 더 밀어붙이고 더 잘하려 했었다. 그게 맞는 삶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여유는 멀어졌다. 항상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리고 있으니 쉴 틈이 없었고 나는 그걸 아직 부족해서라고 해석했다.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잘하면 그때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비교는 멈추지 않았고 부족함도 끝이 없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까? 그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힘을 빼면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도 아주 잠깐이라도 나만의 여유를 벌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생각, 꼭 지켜야 하는 규율이 아니라 내가 편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허락, 화를 내는 나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도

많은 편안함이 생겼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여유는 무언가를 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었다. 나는 더 힘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힘을 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있던 여유는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여유에 관한 감수를 담은 글 한 편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어떤 상태인가요? 꽉 쥔 주먹인가요? 아니면 양손을 쫙 펴서 끌어안으려는 자세인가요? 여유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보다 힘을 빼고 하나씩 놓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김용희의 그 시절 우리 집 냉장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마당 우란, 땅 위에도 땅 속에도 커다란 천연 냉장고를 여러 대나 둔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다. 투피 냉장고. 집벽에 붙여진 헛간이 봄 가을에 많이 쓰는 투피 냉장고다. 황토에 볏짚을 골고루 섞어 물로 개어 벽돌 모양을 낸 나무털에 다진 후 벽돌처럼 굳힌 재질을 투피라 부른다. 투피를 만드는 날은 집집마다 애들을 데리고 진흙을 밟고 다지는데 아이들은 일손을 돕는다기보다 진흙투성이가 돼 엄마의 뒤치닥거리를 늘려줄 뿐이었다. 그래도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을 입으로는 소리 지르며 뭐라 하면서도 얼굴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아빠와 같이 온종일 진흙놀이에 지친 아이들은 도랑물에 진흙태비 몸을 대충 씻은 채 저잔의 단잠에 골아떨어지곤 했다. 마당에 늘어놓은 투피가 바싹 마르면 온 집 식구가 힘을 합쳐 헛간을 짓는다.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낑낑대며 투피를 한 장씩 날라오고 아빠는 엄마가 퍼주는 황토 점착제로 착착 벽을 쌓아 올린다. 집을 한 채 지어 재산을 누린 셈이었다. 뒷마당에 닭 10마리 정도 길렀던 우리 집은 닭장과 헛간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닭들이 헛간에 놓은 바구니에 알을 낳게 했다. 매일 금방 난 따끈따끈한 달걀을 한두 개씩 거두어 올 때의 그 설렘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다. 설 음식 전용 냉장고.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한 달 내내 설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몇 시간씩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르신이 계시는 큰 집에 모여 설을 쉬는 풍습 때문에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다. 박낙관에서 쌀을 빻아 가래떡 20탈의 이상 만들고 시루떡을 한 솥씩 지며 오일장에서 돼지벨과 피를 받아와 순대를 한 달씩 한다. 물만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솜에 걷어붙이고 천 개 이상 빚는다. 반죽을 눌러 일정한 크기로 납작하게 만드는 일을 분배받은 나는 거의 끝날 무렵이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엉덩이가 베기고 쬐끄만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다음번에 끼워주지 않을까봐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다. 그런 음식은 만드는 그날 한 끼 배불리 먹고 몽땅 얼려서 투피 냉장고에 넣어 얼려두고 명절 전날부터 먹기에 아이들은 항상 설날이 오기를 손까봐 기다리곤 했다. 친척들이 돌아가면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은 거덜내고 친척들이 메고 온 음식들로 그 자리가 채워진다. 엄마는 가끔 나더러 순잣집에 음식을 한 사발씩 들려보내곤 했고 순잔에도 꽁꽁은 꽁리나 참새를 들려보내오기도 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왁자지껄 함께 만들고 비좁은 밥상에 비비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더 깊어지는 맛, 풍족했던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었다. 엄동설에는 집마당을 둘러싼 나무 바자가 말짱 로천 냉장고로 변한다. 꽁꽁 얼린 시라기, 옥수수가 바자에 주렁주렁 걸리고 명절 때면 집쪽을 향한 바자굽에 돌멩이처럼 땡땡은 감, 사과배가 한자리 차지한다. 바자 사이에 끼고 얼린 집에서 어른들과 같이 만든 옛가락, 당후루, 물에 사탕가루와 식초를 타서 얼린 자작 아이스크림, 사탕가루 물에 소다를 넣고 수없이 저어 만든

알고 나는 이 냉장고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들 간식거리였다. 문득 바자 사이에 숨겨놓았던 옛 가락을 찾지 못해 눈물을 뚝뚝 떨구던 동네집 남자애가 생각난다. 마트급 냉장고, 여름철 쉽게 상하는 음식, 겨울철생으로 먹을 음식이나 남새, 과일은 모두 땅속 냉장고로 직행한다. 마당에 성인의 키 두 배 깊이로 땅굴을 파고 돌로 내면을 쌓은 김치움은 용량이 엄청 크고 사시장철 쓸 수 있는 마트급 냉장고다. 소겨울 골목길에 산더미처럼 무져놓은 배추, 무가 진풍경을 이룬다. 당시 겨울에 먹을 유일한 채소였기에 집집마다 충분한 양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햇볕에 늘어놓은 배추가 시들시들 건기가 들면 김장 만들기 잔치가 시작된다. 별 양념 없이 소박하고 깔끔하게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채지, 영채김치, 마늘 찌는 크고 작은 김치독에 담겨 이 냉장고에 모셔진다. 그때 김장이 약간 짠 고니는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엄마들의 지혜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만들어 이 냉장고로 모시는 날이면 이웃집에서까지 일손을 도우며 야단 법석을 떤다. 가을이면 생신한 배추, 무, 감자, 고구마도 벽면에 빼곡히 자리를 틀고 앉는다. 엄마의 자존심, 김치움의 모양, 우만의 크기, 장독 개수, 남세량이 그 집에 불을 보여주는 척도였던 까닭에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 웅문의 양철을 씌워 다른 집보다 문이 더 멋있고 튼튼하게 보이게 했다. 짐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 김치우매가 먹을 걸 꺼내오는 일은 지옥같은 일이었으나 우매에서 사과배 한두 개, 새콤달콤한 동치미를 꺼내오는 재미에 나는 가끔 울며 겨자 먹기로 옴심부름을 하곤 했다. 천연 이어컨. 삼북도위에는 우미 전엔 에어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짐을 크는 더위에 대문이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우무로 직행했다. 한참 동안 시원한 땅속 기운을 받고 땀을 들인 후 새콤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후루룩 마시고 나오기도 한다. 완벽한 냉방 역할을 하는 이 천연 에어컨 덕에 에어컨의 애자도 모르던 시절 우린 이 자연 냉방 시스템으로 여름을 시원히 보낼 수 있었다. 따뜻한 냉장고, 온갖 양념을 다 넣고 만든 요즘의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배추김치가 몇 가지 양념 없이도 소박한 손맛 덕에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쨍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명품 음식, 옴김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은 김치움의 신비한 발효, 신선도 보장 기능, 거기에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 집 한 면을 꽉 차지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냉장고를 볼 때마다 전기도 안 쓰고 습도, 온도 조절도 필요 없고 용량 제한도 없는, 거기에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가 눈앞에 떠오르고 그 시절의 애틋한 가족의 형제와 훈훈하게 오고 가는 이웃 간의 정, 추억이 그대로 담겨져 있던 그 천연 냉장고에 더 정감이 가면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져 온다. 삼복 더위가 한창인 요즘 마음에 와닿는 글 한편으로 지난간 시절의 따뜻하고 훈훈했던 풍경을 그려보게 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움의 공간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과의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한미자 가수의 새벽 종다리로 시작해봅니다. 맑고 경쾌한 멜로디가 여러분의 활기를 전하시길 바라면서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장작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바로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고상, 연변에서의 삶을 노래한 가요.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이곳의 자연 풍경, 사람들의 소박하고 알찬 일상,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가요.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벼운 리듬으로 즐거움을 전하는 속과 작사 고창모 작곡의 동그라미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서로 아끼고 협력하며 화합하는 모습이 힘차고 희망찬 선율로 표현한 가요. 김종훈 작사, 황양목 작곡의 형제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시골 일상의 소박한 풍경과 정겸이 담긴 가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주 보내드립니다. 소박한 삶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 은은하고 로맨틱한 선율 속에 설레는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최무성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가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변함없는 친구야, 강화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체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 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편지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령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댕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정부에서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장춘의 명중이 서당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당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달 때 중의사가 출신으로서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환자의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하늘로 정티관념에 납니다.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오면서 진단율,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각체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이분이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 중의 선생님과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요.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0: 네.
1: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쇼크라 하는데 소갈, 흉비, 심통, 오랜 기침, 천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초창이라는데 여드름, 소버짐, 대상포진 이러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계통의 질병인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신교통,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방광결석, 신결석, 소뇨관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결절, 폐내결절, 유선결절에 란소낭종, 유선낭종에 이러한 말이죠. 결절성, 낭종성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사실 우리 연변에서 서이도 보였고 중이도 보였는데 재료의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에 연속 이틀간 문진을 하는데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돌이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심내혈관 질병에 관해서 교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에 3.3억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심교통, 심근경색, 고지혈증 이러한 병증들을 여러 들

0: 있어 있고요. 그리고 또 뇌졸중에 뇌졸중은 말하기 되면 또 출혈성 뇌졸중, 예, 결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라 할 경우에는 뇌 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고요. 에, 결혈성 뇌졸중이라 할 경우에는 마전이 많은 분들이 CT라 말이죠. MRI를 찍어봤겠지만은 노건스의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병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제때제때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그런데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증상 표현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고 환자분들은 땡이 안 한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귀나 말이죠. 머리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심혈관 교통의 질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보통 보게 되면 늘상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가슴이 아파나고 답답하고 이러한 말이요 증상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뇌혈관 질병에 걸린 것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말이죠 사망률이가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잔폐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도 높고 잔폐률한테 추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노경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창시식 노경서라고도 합니다. 일명 간단히 말하면 창경 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뇌동맥이 말이죠.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이 폐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뇌조직에 말이죠. 최쇄,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화해스의 괴사 현상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늘상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흐릿허분하거나 이런 증세가 말이죠 늘상 나타나고요. 어떤 분들은 얼굴 감각이 말이죠 별났습니다. 얼굴 부위가 말이죠 마모에
1: 뻣뻣하죠.
0: 뻣뻣하고 마비되고 저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한쪽 반신이 감각이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펜탄 현상까지 있습니다. 한쪽을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선생님 수월하십니다. 오늘 강윤도 선생님 좀 예약하겠시오.
0: 네, 어떤 정화입니까?
2: 아, 예, 우리 집 아저씨의 콘팥이 나빠가지고 전문의 전략을 했었는데 효과 영소없습니다. 그래, 오늘 또 약이 짓는 날입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저는 수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노공으로 인해서 예, 머리도 어지럽고 또 아프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잘 안 되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머리 어지럽고 아프던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아직도 걸음걸이가 좀 이래
0: 잘 되지 않죠. 예.
3: 예. 예. 오늘 또 가서 은장 선생님이 약을 지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4: 예. 요즘 옆구리가 길고 뒷단덩이가 아팠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이바이 쓰고 병원에 가 보였더니 담낭결석이라고 합니다.
0: 예. 예. 예.
4: 예. 서가진

0: 장모 선생님께서 잘하신다 하니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네, 오시면
0: 감사합니다.
1: 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나는 지금 이거 위가 많이 아파서.
1: 예. 예.
3: 아, 주름도 나고 설사가 많이 나서. 그래서 장춘 서의사 서주임이 그 약을 두 달 썼는데
1: 예.
3: 좀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예.
3: 그래 이번에 또 예약하려고 하는데
1: 예. 예. 오늘 오시면 됩니다. 예.
3: 근데 아 전번에도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나니까.
1: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 내일로 합시다.
3: 내일로.
1: 예.
3: 내일도 그럼 일찍 가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소문 났을까? 예.
3: 예.
2: 예.
3: 네. 네,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저는 예, 저희 보름 전에 예, 장춘에서 오신 서성년 선생님이.
1: 네, 예, 말씀하세요.
4: 받았는데 예, 모든 예. 면에서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4: 이 선생님을 놓고 보면 예, 그 진단요법이가 예, 특수합디다.
1: 맞습니다. 예, 진맥을 예, 하는 것이.
4: 환자의 두 발목을 진맥해가지고
1: 예.
4: 진단을 내리는데
1: 예.
4: 저를 얘기하는 게 예, 위 축성 위험에 위 궤양에 그다음에 풍습성 관절염,
1: 예.
4: 그다음에 한기, 습기, 열기가 많고예,
1: 예.
4: 향수식 녹음이라 하고예,
1: 예.
4: 그다음에 비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4: 네, 비열로 인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다음에 위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예,
1: 예.
4: 그다음에 녹음으로 해서 이 기억력이 쇠퇴될 종양이 비율이 높다며 이랍니다.
1: 예, 예, 예.
4: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내 몸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 똑같습니다. 저는 예,
1: 그러세요?
4: 예, 예, 예. 예. 이 선생님이 확실히 이술이 높고
1: 예.
4: 고명하다고 생각됩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저는 예, 비록 그 중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1: 예.
4: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오빠, 언니가 다의 의료 사업을 참가한 사람들인데
1: 예.
4: 이렇게 진단요법을 한 거는 나는 처음 먹게 됐습니다.
1: 그러세요?
4: 예.
1: 예.
4: 그래가지고 예, 다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1: 예.
4: 이 선생님이 저의 나를 보름치 약을 떼줍니다. 그렇게
1: 예.
4: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예, 위가 기본 상해서 아예 아프고 예,
1: 예.
4: 이 기억력이 조금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래
1: 예.
4: 이 선생님의 약을 내가 계속 복용하려고 하는데
1: 예.
4: 내일로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됐습니다.
4: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내일 예, 오시면 됩니다.
4: 예, 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내서 나왔습니다.
1: 예, 듣고 있습니다.
5: 두 분 생일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5: 예, 그, 예, 박윤동 교수님을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제가 아니고, 예, 우리 신이.
1: 예.
5: 그 년에 72인데, 예, 어째 혈압도 온통 안 되고, 밤에 잠도 뭐 잘 못 자고,
1: 예.
5: 땀도 없이 나고, 예.
1: 예.
5: 냄비도 있고, 요즘에는 왼쪽 다, 이 다리 상단지에 좀 단단하면 별나게 아프답니다.
1: 예.
5: 예, 오늘이 그 뭐니까 박윤도 교수님 좀 배워보자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그 영수가 아파가지고 이 다리도 저리고 전에 뭐 어디나 다 이렇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 최영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치무한 건데도 그런 거 맞고 지금 많이 낫기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8: 예, 전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위가 예, 이 정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방금 예, 뜨겁고 예, 단맛도 없고 좀 아팠습니다.
1: 예, 예.
8: 예, 이래서 치료를 했는데 예, 그 선생님께서 한 약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전약을.
1: 예.
8: 그러니까 예, 많이 효선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예. 밥 먹을 수도 있고 예, 메스꺼운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8: 예, 이래서 예, 한 번 더 가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8: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9: 예, 저는 예,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갈 때하고 올라갈 때 영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1: 예.
9: 그러니까 저기 그 방송대 가서 침 맞고 치료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9: 계단 내려갈 때도 아이 아프고 올라갈 때도 아이 아픕니다. 그래 오늘 침 맞으려고 가자 그랬다.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네. 다 됐습니다. 예.
9: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10: 예. 아, 한 가지 좀 물어보자고 그래요.
1: 예, 예, 말씀 주세요. 예.
10: 그, 저기, 말초 신경염은 어떻게 아파요?
1: 그러니까, 예, 말초 신경염이라 할 경우에는, 그, 저, 말초제입니까? 그, 예. 팔다리의 발이라든가에, 손가락이라든가에, 이런 부위가 좀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에, 어떤 때는, 예. 우리 손을 쥐어보게 되면 산산하거나에, 그러다가 이 정황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납니다. 아시겠죠?
10: 예, 예, 예.
1: 예. 예, 당뇨병이라는 없습니까?
10: 없습니다.
1: 예. 어떤 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못 받았는데 말초신경염이라고 진단 냈거든요. 그래서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어째 내 옛날에 당뇨병이라는 건 말을 못 들어봤는데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10: 예.
1: 아시겠죠?
10: 예.
1: 예,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예,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째서 내가 말초신경염이 왔는가에 뭐 당뇨병이라든가 기타 대사성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예, 있을 때는 말이죠. 이게 합병증에 속하는데 꼭 이거 확진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오. 예.
1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11: 예, 저 다른 잠손에서 온 그 소주염 한번 예약합시다.
1: 예. 예. 어떤 정황입니까?
11: 예, 전번에 두 번 가서 갔다 왔습니다.
1: 예, 예, 예.
11: 오늘 또 한 번 더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 예.
11: 그렇습니까?
1: 예, 예.
11: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1: 예.
12: 저, 그, 장춘호 지금 그분 가 좀, 한번 진료해 좀 보자고. 좀.
1: 예, 어떤 점...

0: 됩니까?
1: 아이, 몸에 저 그 당뇨 올라놓고네 몸에 저 그 영 토치 하나 갖고.
0: 예예. 오늘 오시면 됩니다.
1: 오늘이 사람 많습니까?
0: 예, 많습니다. 그 내일도 많지요. 예.
1: 내일도 많고 오늘도 많습니다.
0: 예, 일찍 오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아, 지금 이건 뭐 이렇게 고해가면서 말하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데, 아, 대낮에는 그 밤때 뭐 사람 아픈지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있으면 어째 앞이 캄캄하고 어째 자꾸 이래서 지금 서둘러 들어서 하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저희 친구는 전화에 손가발이 저래가지고서 전번주에 그래서 강철수 주임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4: 그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영덕 주임이사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저는 그냥 머리 수꼭지가 저리고 앞니냐가 아프고 머리가 항상 무거워서 한 두 달째 지금 박주임이 저기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5: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전번에 또 친구를 하나 소개를 했더니 친구도 그 박인덕 주임이사의 저기 약 처방 썼는데 지금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해서 오늘 또 가겠다고 해서 제가 예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6: 저는 이 근간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저 때는 괜찮는데 두비를 먹거나 달걀을 먹거나 예, 고기를 먹으면 이 오른쪽 옆구리는 켜오고 예, 뒤쪽으로도 이렇게 머리를 아픕니다.
0: 예.
6: 그래 옆에 사람들이 대개 아는 사람들이 걔 담낭염이었다고 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노친들이 말이지
0: 예.
6: 어느 원장 선생님 찾아가 배우고서 확진하고 약을 쓰다 그랬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의 티젠 정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혹시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한 다음에 보고단이 나옵니다. 에. 보고단이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경이라는 말이죠.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노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노경 환자 중에서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중풍 환자들을 우리의 통계를 해보게 되면, 예. 예,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대개 말이죠. 예. 80% 정도가 말이죠. 예. 노경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노경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중풍이 인기되는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7: 그 여기는 왕초인데요.
0: 예.
7: 전번에 강철수 선생님 배웠습니다.
0: 예.
7: 그래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약 지어겠는데 내가 못 가서 강철수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붙여주면 안 됩니까?
0: 예, 그 전화는 알지요?
7: 예, 압니다.
0: 예, 그 2765000, 예?
7: 예, 예.
0: 여기에다 연락해가지고, 예?
7: 예.
0: 강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오. 그러면 됩니다.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7: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이 심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노공도 좋지만은 또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예, 쇠즈라 하는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당구툰이라든가 강유산즈라든가 이런 지표를 말죠. 예, 열어둘 수 있는데, 이 지질대사가 물란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 중에 있는 이 지질이가 말이죠. 예. 예, 매끌매끌하던 동맥내막에 말이죠. 예, 쌓이게 됩니다.
2: 네.
0: 이 쌓이는 과정에서 말이죠.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块이 형성됩니다.
2: 네.
0: 예. 이 빵块이 형성된 것을 우리 점차적으로 해결하지 못해드리기 때문에 동맥강이가 말이죠. 협착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졸바진다는 뜻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유동이 저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자체에 있는 근육들이 말이죠. 예.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한 이런 말이죠. 형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파나는데 이야기에서는 신조어통이라 합니다. 예. 이 신조어통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또 말이죠. 예. 심근경색이 생길 수
2: 네.
0: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말이죠. 예.
2: 네.
0: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2: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우리 중이들이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우리 진맥을 해보게 되면 하늘로 심리스창이라 하는데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2: 네.
0: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날아오나고 어떤 분은 눈앞이 새까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슈하니 식은땀이 쫙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8: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의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그림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명흥야급위원회에서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0: 등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총서기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상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려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서기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본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교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야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민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격,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재속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태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전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 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0: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 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노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이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시장 모든 노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의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지어낸 잡사를 나무통에 담아 동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지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

0: 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1: 수상시장에서
0: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에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장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석철석 떡맷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결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2: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임대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줄기와 입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 우세 의탁해 기술 혁신, 고전 명방 활성화, 전 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임대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야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0: 산업고 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리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임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고 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생활 플러스
3: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이던데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는 낮에 분산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네,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이 홍수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보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에 잠긴 식품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홍수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각종 화학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포장 내부로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캔 음식은 물론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조리된 음식 등 모든 식품이 해당됩니다. 조리된 음식이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 내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2시간을 초과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은 영도에서 4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생식과 익힌 음식은 용기나 랩을 사용해 분리하면 좋습니다. 정전 시에는 냉장고 문을 될수록 열지 않으면 좋습니다. 홍수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식품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것에 보관하고 방충, 방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남은 음식은 신속히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요. 냉장실에서 3일 이상 보관하지 말고 다음에 먹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그가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질 때 함께 일어나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네, 취업 준비는 자녀에게는 자립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과정이고, 부모에게는 놓아주기와 지켜보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여정에서 부모가 어떤 라침판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말과 침묵이 자녀에게 힘이 되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많은 부모님들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 반대로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시기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며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 주실까요?
1: 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요즘 청년들이 마주하는 취업 환경은 부모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한 번의 취업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 번의 도전과 전환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0: 네.
1: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능력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거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말들이 도움이 되겠죠.
0: 네.
1: 왜 아직 취업이 안 됐니? 누구의 집 아이는 벌써 취직했다던데?
0: 네,
1: 이런
0: 그렇죠.
1: 말들은 비교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이런 말보다도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니?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0: 네.
1: 자녀하고 좀 대화를 진행하면서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역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지원의 목적이 자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야 됩니다.
0: 네.
1: 동시에 자녀 스스로도 일정 관리나 정보 탐색이나 지원서 작성, 네. 이런 건 스스로 해야 되겠죠.
0: 네.
1: 실제적인 과정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취업 준비 시기에 부모는 코치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죠.
0: 네.
1: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가 넘어졌을 때,
0: 네.
1: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0: 네.
1: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0: 부모, 코치 역할에 가깝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역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취업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경우 94%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비판이나 불안은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특히 면접 탈락이나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1: 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특히 취업 준비생한테는 부모의 말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자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취업 준비 시기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0: 그렇죠.
1: 취업 준비생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0: 네.
1: 면접에 탈락했을 때 부모가 이번에 좀 잘 준비할 거지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도 자녀 스스로도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데 부모마저도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정말 실패 그 자체보다도 아 내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0: 네.
1: 예, 반대로 이번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말라.
0: 네.
1: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다.
0: 네.
1: 그래도 여기까지 준비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어.
0: 네.
1: 이런 말은 자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0: 네.
1: 예. 요즘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 했으기보다도 실패 이후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0: 네.
1: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녀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0: 네.
1: 예, 특히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의외로 거창한 격려가 아닙니다. 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된다. 취업 결과와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번 경험도 결국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의 한 부분일 거야.
0: 네.
1: 또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또
0: 네.
1: 다시 도전하면 되지.
0: 네.
1: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녀에게 너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존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0: 네.
1: 이러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0: 네.
1: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겠죠.
0: 네.
1: 물론 이 심리적 안정감은 스스로가 자신한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0: 네.
1: 그래도 아직은 취업 준비 과정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부모의 그러한 든든한 지지가 있다면 자녀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겠죠.
0: 네.
1: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답을 알려주는 능력이 아니라
0: 네.
1: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1: 않습니까? 그렇죠.
0: 네. 네, 요즘 취직은 한 번에 성공되는 확률이
1: 점점 적어집니다.
0: 네, 네. 적어지는 만큼 그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공이 어머니라고 믿고 여러 번 우리 좀 경쟁하다 보면 꼭 좋은 성과 효과 또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예,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어려워져 같은 부모의 불안한 말투는 자녀에게 전달돼 오히려 자녀를 더 위축시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취업 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0: 네.
1: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0: 네.
1: 하지만 자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부모가 만약에 불안에 휩싸이면
0: 네.
1: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0: 네. 네.
1: 그러면 자녀는 취업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0: 네.
1: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더 크게 느끼게 될 수 있죠.
0: 네.
1: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0: 네.
1: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태도를 고칠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취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0: 네.
1: 누가 먼저 취업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0: 네.
1: 각자의 시기와 때가 있다. 네. 그리고 길이 있다. 네. 이러한 믿음을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0: 네.
1: 예, 불안이 커질 때는 부모 자신의 일상과 마음 상태를 돌보

0: 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0: 취업난이나 경제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한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1: 그렇죠.
0: 좀 더 위기감이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더 거리를 두고
1: 네.
0: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읽거나
1: 네.
0: 음악을 듣거나
1: 네.
0: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 호흡이 좀 고르럽지 않는데
1: 네.
0: 호흡을 좀 가다듬거나
1: 네.
0: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1: 네.
0: 제 동생도 올해 박사를 졸업했죠.
1: 네.
0: 사실 작년 연말에 졸업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취업 준비 시간을 아주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직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1: 네.
0: 여러 곳이 이력서를 보내도 소식이 없자
1: 네.
0: 동생도 불안하고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1: 네.
0: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1: 네.
0: 정말 취직 먼저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 공부를
1: 네.
0: 선택하게 되었죠.
1: 네네.
0: 그래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그 선택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고
1: 네.
0: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행운도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쉽지만 않았죠.
1: 네.
0: 이 과정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1: 네.
0: 그 과정에 자신이 성장해 왔고
1: 네.
0: 그렇게 이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구나를 다시 회억했죠.
1: 네.
0: 이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저와 제 동생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1: 네.
0: 우리는 지금까지도 해냈고
1: 네.
0: 앞으로도 또 해낼 수 있다.
1: 네.
0: 이러한 자신감이 올라왔죠. 예.
1: 네, 네.
0: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면서 계속 도전을 이어나간 끝에 우선 실습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1: 네.
0: 비록 처음부터 원했던 그러한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1: 네.
0: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1: 네.
0: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분명 나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1: 네.
0: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네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1: 네.
0: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의 여정도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1: 네. 네.
0: 우리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다 보면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1: 네.
0: 예, 그렇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불안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커집니다.
1: 그렇죠.
0: 예,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네.
0: 부모가 그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을 때 자녀 역시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비록 딱 어떤 정답은 찾지 못하지만
1: 네.
0: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 길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함을 갖지 말고
1: 네.
0: 자식과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맞는 길이겠죠.
1: 그렇죠. 네. 부모로서 불안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0: 네.
1: 한마디로 이렇게 귀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경제적 이전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의 적절한 수준,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0: 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죠.
1: 네.
0: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 양보다도
1: 네.
0: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미래의 역량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네.
0: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1: 네.
0: 취득이라거나 외국어 학습, 디지털 네. 기술 교육, 그리고 실습 과정 참여
1: 네.
0: 이러한 방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보다 취업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1: 네.
0: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은 준비와 경험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으로 내 경력이 도움이 되는 알바를 할 수 있다면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1: 네.
0: 하면서 직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어떤 부분은 정말 자녀가 집중적으로 어떤 뭐 경력을 쌓거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0: 네. 자녀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지원이,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가능성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지나치게, 아, 여지껏 힘들게 공부했는데, 아, 그냥 좀 푹 쉬면서, 네. 예, 좀 준비해가라. 또는 네. 엄마가 줄게. 네. 이렇게 의존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람이란 것은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1: 네.
0: 그러면 엄마 부모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끝없이 떠안게 되면 자녀도 모르게 심리적 부동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대로 지나치게 이런 시기에 지원을 끊어버리면
1: 네.
0: 자녀는 생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 빨리 월급 타기를 해서라도 내가 나한테 맞지 않은 직장을 또 가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경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1: 네.
0: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부모의 지원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네,
0: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1: 네.
0: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잠시 받쳐주는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경제적 지원 부모로서는 목적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0: 네.
1: 예, 이 부모는 자신이 사회적 경험과 인맥을 통해 자녀에게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선택에 대해 부모가 조언자로서 머물고 결정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1: 네. 네,
0: 실제로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조언이 언젠가부터 그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해주거나
1: 네.
0: 혹은 자녀를 지시해주거나
1: 네. 네,
0: 이러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죠.
1: 네.
0: 그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취업 환경과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1: 네.
0: 많이 다르죠. 예.
1: 네네.
0: 예, 과거에는 안전성과 평생 직장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1: 네.
0: 오늘날의 청년들은 적성과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1: 네.
0: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의 기준이 반드시 자녀의 기준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예, 부모가 조언자로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답을 주기보다는
1: 네.
0: 질문을 하면서 네. 자식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너는 왜 이 회사를 선택했니?
1: 네.
0: 이것보다도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1: 네.
0: 너의 적성과 어떤 것이 맞았나?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나?
1: 네.
0: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녀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0: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이렇게 가치하고 맞는가?
1: 네.
0: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또한 부모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선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예.
1: 네.
0: 부모가 결정한 길은 실패했을 때 자녀에게 원망으로 남을 수 있지만
1: 네.
0: 자녀 스스로 선택한 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장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1: 네.
0: 예,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결국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게 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1: 네.
0: 옆에서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좋은 부모는 자녀를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1: 네.
0: 책임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1: 네.
0: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에게 맡길 때
1: 네.
0: 예, 비로소 자녀는 진정한 자립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자녀 취업 선택에서 조언자로
0: 네.
1: 머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의 취업 실패는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극복해야 할까요? 이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강한 태도는 무엇인지요?
0: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1: 네. 네,
0: 특히 여러 번의 탈락이 이어지면 자녀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쉽고
1: 네.
0: 부모 역시도 아, 내가 여지껏 아이를 잘못 키웠나
1: 네.
0: 내가 뭘 야를 이렇게 뭘 놓쳤지
1: 네. 네,
0: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게 되고
1: 네.
0: 안타까움을 느끼고
1: 네.
0: 그리고 부모도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부모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네의 취업 실패가 부모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자네의 인생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네.
0: 자네의 실패를 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냐 하고 의심하면서
1: 네.
0: 부모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 네.
0: 조급함이 생기죠.
1: 네.
0: 그리고 그 조급함은 아,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아, 이 방법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또 자녀를 압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이가 벌어지고
1: 네.
0: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원망합니다.
1: 네.
0: 엄마는 결국 나를 믿지 못하잖아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요즘의 취업 시장에서는 한두 번의 탈락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자신의 적성과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1: 네.
0: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취직했다가도 또 사직서를 내고 다시 또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실패의 원인을 성급하게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먼저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죠.
1: 네.
0: 예, 많이 속상했겠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 너도 기분이 안 좋겠지
1: 네.
0: 이러면서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고
1: 네.
0: 그리고 이번 결과가 너라는 사람이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자네가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겠죠.
1: 네.
0: 먼저 이 사람들은 감정이 꼴똑 차다보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공감이 필요한데
1: 네.
0: 이때 부모가 자식이 자네의 마음을 풀어주다 보면 자네 스스로가 자기 면접을 제 분석하게 됩니다.
1: 예. 네.
0: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지원 전략을 바꿔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잠시 다른 경험을 쌓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방향을 찾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대신 짊어줄 수 없습니다.
1: 예. 네.
0: 그렇지만 실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함께 키워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어쩌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1: 네.
0: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부모 일지도
1: 네.
0: 모릅니다.
1: 네. 네,
0: 자네의 실패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네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는 실망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억누르고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1: 네.
0: 오히려 기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이러한 기대와 지나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자녀의 선택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아이가 사회에 났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직접 자기 꿈이 있어서
1: 네.
0: 예, 취직하고 싶어하고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취직할 때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1: 네.
0: 자녀는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선택이 따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1: 네.
0: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내 아이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1: 네.
0: 부모의 불안 중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1: 네.
0: 가끔 보다 보면 사회적 비교나 주변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
1: 네.
0: 더 이상 지금 시대의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직업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여러 번의 진로 전환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지금은 정해진 길을 잘 따라가는 능력보다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1: 네.
0: 자녀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아이는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택과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1: 네.
0: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부모는 아,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서 좀 자녀한테 믿음을 주고
1: 네.
0: 이 믿음이 뭐 근거 없이 락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자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의 경험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그리고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조급함을 내려놓고 곁을 지켜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아, 내 아이도 분명 자신만의 길이 있다.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길을 찾다 보면
1: 네.
0: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1: 네.
0: 네.
1: 네. 우리 자녀가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결책을 주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문제 해결자보다 경청자로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지요?
0: 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1: 네.
0: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합니다.
1: 네.
0: 어려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아,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1: 네. 네,
0: 저 회사에서도 그 이력서도 넣고
1: 네.
0: 지원해봐라. 이런 조언을 자주 합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취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자녀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1: 네.
0: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시 생각하고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1: 네.
0: 반대로 충분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해결책이거나 조언이 쏟아지면 자녀는 먼저 마음을 닫죠.
1: 네.
0: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부모님은 빨리 조급해하고
1: 네.
0: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 네.
0: 자네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1: 네.
0: 자네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취업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1: 네.
0: 요즘은 괜찮아?
1: 네.
0: 힘든 부분은 없나?
1: 네.
0: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1: 네.
0: 자네가 그 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1: 네.
0: 그리고 면접 과정에 겪었던 일들을
1: 네.
0: 그냥 그저 일상적인 대화식으로 풀이해 나간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다들을 떨고 말하다 보면 자녀는 아, 내 이 고충을 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1: 네.
0: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부모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1: 네.
0: 이런 안정감을 가지게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넋두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풀다 보면
1: 네.
0: 감정이 풀리고 이러면 자네도 다 말하고 나면 투덜대기도 하죠. 예.
1: 네.
0: 면접관들을. 그러다 보면 돌아서선 다시 스스로 사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면서 다음번 면접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심을 가지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예. 예. 저도 아이와 공부하면서 똑같습니다.
1: 네.
0: 내가 막 이렇게 다그치다 보면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뭐 여러 가지를 막 말하죠. 예, 불만을. 그러다가 감정이 해소되면 사실 돌아보면 이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초 지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 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똑같습니다.
1: 네.
0: 공부나 취직이나.
1: 네.
0: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0: 자네의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1: 네.
0: 예, 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조급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1: 네.
0: 자녀는 자신의

0: 생각을 정리하고 네.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부모는 경청자가 될 때
1: 네.
0: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1: 네.
0: 실패해도 괜찮고
1: 네.
0: 흔들려도 괜찮다.
1: 네. 네,
0: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
1: 네.
0: 이러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1: 네.
0: 자녀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이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불안, 죄책감, 무력감 등 부모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부모 자신이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0: 네. 취업은 자네의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기도 하죠.
1: 예. 네.
0: 여지껏 학업을 마치면서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자네의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전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 과정에 부모가 불안, 죄책감, 네. 무력감, 조급함 네.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1: 네.
0: 이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는 관건이 뭐냐면, 부모가 흔들리게 되면 자신을 이 자식은 자녀는 더구나 더 흔들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이 상태,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이니 상태,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돼. 하나에만 매달게 되면 온 집안이 딱 그 일을 가지고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네. 전체 집안의 분위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부모가 먼저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배우자와 자기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의 정서를 잘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되겠죠.
1: 네. 네.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우리 자녀의 취업을 돕는 부모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자녀가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그 긴 여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0: 네. 긴 여정 속에서 부모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1: 네.
0: 예, 내 아이한테도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1: 네.
0: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1: 네.
0: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 네.
0: 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곁에서 응원하고
1: 네.
0: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나는 너를 믿는다
1: 네.
0: 라는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아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철학자 로자는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신뢰는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결국 자신이 발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공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